한 사람의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에 잔잔한 파문처럼 번져가죠. 특별한 일을 해야만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도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고 있을런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 신실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주실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 동방현주의 다시 일어섭니다로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가족 안에서 가장 오래 남는 영향력은 가르침보다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보다 매일 보여주는 태도와 습관이 더 깊이 각인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보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기억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성경 속의 디모데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이 거창한 업적보다 한 가정 안에서 꾸준히 이어진 믿음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사명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평범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족을 위한 작은 배려, 상처를 주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 어쩌면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사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민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옹기장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에 9시 14분 49초 넘어서고 있어요. 자, 오늘의 한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지도도 볼 수 있고 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의 얘기거든요. 모든 것이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인 듯하나 사실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라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여리고 사람, 그것도 사회적으로는 기생이라는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은 과거보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살린다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도 붉은 줄이 걸린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건과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라합을 기생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의 역사 속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보다 믿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이경미 사모님의 너도 나처럼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시각 9시 21분 36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출석 체크하신 분들 만나볼게요. 7238님, 1806님, 503님, 8905님, 0115님, 9986님 반갑습니다. 9992님. 오, 비둘기 번호 같다. 9999. 예. 9812님, 2061님 반갑습니다. 5073님, 9986님, 4593님 다시 은혜의 자리로 화이팅입니다. 레위지파처럼요. 귀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6481님 또 8918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좋은 찬양 말씀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1667님 또 6065님 아, 1115님, 7356님 오셨고요. 8968님께서도, 7978님, 3952님도 오셨고, 또 5226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소명을 다시 붙들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화요일 아침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009님, 또 2042님, 9986님 오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사랑이들한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풍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축복송 신청합니다. 라고 광주극동방송의 애청자시죠? 장숙경 권사님께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권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이 도시의 부흥을 꿈꾸는 여호수아 프로젝트.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0: 목소리가 좀 나아졌는데요?
1: 예,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기도 덕분입니다.
0: 네. 천만 다행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1: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목사님 그 12월 그 전체 1년 중
1: 네.
0: 가장 좋아하는 달이 어떤 달이세요?
1: 저는 10월 달인 것 같아요.
0: 왜요?
1: 만물이 결실을 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0: 네.
1: 그 결실을 모두에게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0: 아, 결실 있는 달에.

0: 이기 때문에.
1: 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존재가 또 나눠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계절이 훨씬 더 우리 성경에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오, 그래요.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좋아하시고. 아니, 제가 여쭙는 이유가요.
1: 네.
0: 저는 6월이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왜요?
0: 너무 무덥기 전에, 예, 적당하게. 아, 물론 그 이미 여름을 살 수도 있지만 요즘 6월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1: 네.
0: 좀 선선하지
1: 어,
0: 않으셨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요. 요즘만 같으면 살만하겠어요. 그래서, 예. 아무튼 또 은혜를 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김아영 자매의 나의 죄를 씻기는 피아노 연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의 금쪽 같은 말씀 전합니다. 목사님, 주가
1: 네.
0: 일하시네가 흐르네요. 목사님의
1: 네.
0: 신청곡이었는데
1: 맞습니다.
0: 이 찬양을
1: 네.
0: 먼저 듣고
1: 먼저
0: 가시죠.
1: 은혜 나누시죠.
0: 네.
1: 네.

0: 네, 강중현의 주가일하시네 전해드렸는데 목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먼저 나와버렸네요.
1: 네. 더 은혜스러운데요.
0: 그래요. 목사님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0: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죠.
1: 네, 오늘은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 믿음도 지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혼은 멀리 떠나 있는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아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했고 죄의 무게에 그는 무너지기도 했었죠.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다윗은 본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생시키다는 말은 단지 힘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다, 데려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공경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제자리에 잃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맞아요. 우리 모두 인간은 방향을 잃었고 스스로 돌이킬 또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환경이나 형편이 나아지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 행복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겉사람에만 치중하죠. 속사람이 더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더욱더 중시하는 듯합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과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붙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죠. 비록 내가 무너졌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또 낙심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목자 되신 주님 곁으로 데려오고 그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향하여 주께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끝날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이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의의 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서 바른 길, 착한 길, 선한 길, 그런 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욕심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크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자기 짐을 지고 가죠.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자신의 의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 주님과의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십니까? 비록 나조차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이름, 변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거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도해 가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자신 안에 여러 어려움으로 무너져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내게로 향하라고요. 지친 영혼 숨기지 말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괜찮은 척, 전혀 우리의 겉모습은 그런 척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을 숨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포장된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주님,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의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감정의 변화에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영혼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회복은 내 삶의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주님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했던 그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길 말이죠. 목자가 인도하셔도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정직해야 될 그 자리에서 더 진실함으로,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용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죄와 정욕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바로 그 모든 자리가 말씀을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너는 다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단다. 목자 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무너진 자리라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무릎을 곧게 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니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복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편 23편의 말씀 감사합니다. 선물도 드려야 하니까요. 네. 영적인 선물, 육적인 선물 드려야죠. 자, 오늘의 퀴즈 주시겠어요?
1: 네, 본문 시편 23편 3절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2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3번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요. 시편 23편 3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2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3번 자기 이름을 위하여.
0: 네, 정답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몇 분에게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0: 네, 빠빠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으셨어요. 목사님, 오늘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퀴즈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주고 계세요. 한 번 더 퀴즈 주시죠.
1: 네, 자,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2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3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람들은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모든 것에 자신을 걸고 우리를 자녀답게 인도하시고 그 방향성 있게 걸맞게 빚어가신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명예, 성품,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1: 전 존재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셨습니다, 우리에게. 와, 대단한 거죠.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묵상 나눔과 그리고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퀴즈 주시죠.
1: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0: 뭐예요?
1: 1번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2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3번 자기 이름을 위하여.
0: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리들이에요.
1: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랑 덩어리입니다.
0: 네,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데 어디서든 당당하십시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르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

0: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0: 생명 죽게인데 그랜드 에코 오페라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2부 출발했는데요. 목사님.
1: 네.
0: 네, 2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무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무술.
1: 쿵푸 영화가 떠오르죠.
0: 아, 쿵푸 영화.
1: 네, 태권도, 합기도, 뭐 이런 검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 멋진 기술들이 좀 떠오르죠.
0: 혹시 목사님도 유단자이실까요?
1: 아니요.
0: 유단자는 아니시군요, 목사님.
1: 네.
0: 오, 그래요.
1: 책과... 유도는 했습니다만 유단자는 아닙니다.
0: 예. 책과 가까우신 목사님. 오늘 무술과 복음이 만나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 말에 광주에서 제13회 세계무술 올림피아드가 열렸다고 해요.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인성과 예의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1: 네, 특히 그 무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국내외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 이어졌다고 하죠.
0: 네.
1: 오늘은 그 중심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무술선교협회 총재이신 최석일 목사님과 함께 무술선교의 비전과 제13회 무술 세계무술 올림피아드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2: 예, 네, 아, 우리 관계자분들과 청취하는 모든 분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세계무술선교협회는 어떤 단체죠, 목사님?
2: 저희 세계무술선교협회는요, 무술 통해 기독교 선교와 그리고 청소년 교육, 사회봉사를 추진하는 한국기독교계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2년 10월에 설립되었고요. 태권도

0: 합기도, 특공무술, 검도, 주짓수, 킥복싱, 경호무술, 전통활, 줄넘기 이렇게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
0: 네.
1: 와, 그리고 엄청 많네요.
0: 네. 그리고 기독교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또 무술 교류도 이렇게 하고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봉사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 목사님.
0: 네.
1: 회장님께서 무술 선교를 시작하셨다. 이거 특별한 분명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0: 예, 제가 곡성에서 이렇게 전도사실에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기도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개척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 목회자가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대학가에 뭐 체육관을 세워서 무술로 선교하리라는 운동할 때 그런 다짐이 막 있었어요.
2: 네.
0: 그걸 딱 생각나서, 야,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가, 점심 식사 정도 할 문화였어요.
2: 네.
0: 카페도 없었고요. 문화센터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세워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달란트로 주신 것을 또 되새기게 해주셔서, 과감하게 2007년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2: 그러면은 네. 이 무술과 선교, 낯선 조합이잖아요. 네. 어떻게 네. 연결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0: 네. 이 무술은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입니다. 매개체입니다.
2: 네.
0: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교감하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교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또 상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예, 목사님 이번에 제13회 네. 네. 세계 무술 올림피아드 올해 대회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0: 5월 30일 날 우리 동광대학교 체육관에서요.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되어 있는데요. 오전 경기는 저희들이 기록 경기 그리고 무예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 발차기라든가 줄넘기 그리고 무예도인 품새, 형, 무기술, 호진술, 단체전. 오후 경기에는 이제 뭐 시범 경연을 비롯해가지고요. 정의배기, 던제배기, 격파, 투검, 머리납법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이제 킥복싱과 주짓수 이런 경기로 이루어졌습니다.
2: 정말 다양하네요.
0: 네.
2: 참가 규모가 궁금하고 또 네. 특정한 부분이 있다면 네, 한컷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희가 16개 이렇게 종목을 했는데요. 천여 명이 참여했고요. 네, 우리 가족분들, 응원하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와서 엄청난 열기 속에서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 네.
0: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오면서 점심을 먹고 오후 경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 세계불성교회 이사님을 비롯해서 지도 목사님, 장로님들 주변들이 다 나오세요.
2: 네.
0: 그래서 우리 야구할 때 경기 전에 시골을 하잖아요. 동네간 연예인들이. 그런 것처럼 종이백이 다리를 쭉 경기장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목검을 잡고 종이를 베고 베면 빵빠레가 울리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1: 예.
2: 재밌네요. 이벤트를 네. 재밌게 네. 하시네요.
1: 멋진데요.
0: 이번에 명예란 목사님이 단 한 칼에 종이를 베가지고.
1: 와.
2: 네. 아니, 느낌도 네. 딱이네요.
0: 네.
2: 올백머리에.
0: 아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검을 안 잡아주셨을 텐데,
1: 네.
0: 우리 검도 분과위원장님이 잠깐 점심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귀담아 듣고 다들 이렇게 그 기도하시고 영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잡는 폼도 예사롭지 않아요 검을 한 방에 다 이렇게 하셔서 모든 이렇게 선수들과 또 관중들이 환호를 들리면서 마음에서 이제 오후 경기가 시작되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1: 이야 그 평상시에 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잘 쥐셔가지고 이렇게 잘 베신 네. 건가요?
0: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네 목사님 네, 네. 그 여러 종목의 네. 지도자들 그리고 선수들이 네. 우리 함께

0: 있겠는데 그래도 네. 가장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아, 우리는 이제 여러 분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는 예수를 믿고 또 믿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뜻이 맞춰서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는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예. 일반 간염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대회 때 모두 다 한마음 한 뜻으로 경기에 임하고요. 심판에 임하고요. 진행으로 또 뛰십니다. 그래서 너무 질서 있게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거기에 그냥 은혜가 돼요. 아,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거부감 없이 다 함께하고요. 유하고 하는 모습이 하나가 돼서 진행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2: 그래서
1: 네.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각 종목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만의 그 뭐랄까 이런 그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높아요. 자부심이.
2: 맞아요.
1: 타 무도를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자리에 오면요. 존중해 줍니다. 다 유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1: 이 경기는 배려와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목사님, 장로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이분들이 겸손해지고
2: 네.
1: 막 위하고 그렇습니다.
2: 그렇군요. 예. 나름대로 네, 네. 그 힘께나 쓴다는 분들이 모이시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 오면 겸손해지는군요.
1: 네. 네, 겸손해집니다.
2: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행사를 네. 진행하면서 그 개회식 때 나와서 시범 네. 경기를 하신다고요?
1: 네, 맞아요.
2: 축하 공연.
1: 축하 공연도 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요.
2: 네.
1: 아, 정말 이 앰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2: 아이고.
1: 앰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니, 테스트를 다 했는데, 아, 이게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안에 이제 우리 시범 경연할 때 음악도 틀어야 되지요. 개회식 때 마이크 잡고 이제, 목사님들 순서에 의해서, 격려사도 하고 축사도 하고 진행도 다 해야 되는데.
0: 그러게요.
1: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경기를 막 불안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관장들이 다 뜻이 모아져서 육성으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개회식이 다가오니까 이건 이제 난감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막 발발 돌동 구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는지, 아,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어디가 고장난 것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0: 네.
2: 할렐루야.
1: 다행히 그 짧은 시간에 얼른 수습하고 오전 내내 안 됐던 램프가 개식 되니까 딱 되는 거지.
0: 이야.
2: 할렐루야.
1: 아멘.
2: 그래요. 네. 5월 30일 동강대학교 네. 체육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경기가 네. 시작이 됐는데요.
1: 네,
2: 학생들이
1: 네.
2: 천여 명 정도가 온 거예요.
1: 네. 네.
2: 와.
1: 천여 명들이 왔어요.
2: 그러면은 다음 세대 선수들의 모습에서 어떤 희망을 보셨어요?
1: 여기서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든 종목이 어우러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건, 우리 전, 저기 주교촛회에는 막 테러도 일어나고, 억압도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들 속에서 이런 화합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희망이 있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평안을 나누는 사도로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1: 네.
0: 무술이 단순히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1: 네, 이제 무술을 하다 보면 수련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자기 통제력도 생기고 또 감정 조절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무술은 힘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지만 동시에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법도 배웁니다.
2: 네.
1: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애절, 규칙을 지키는 훈련, 충동을 억제하는 태도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아이들은요, 승급을 보게 되는데 띠승급 그리고 술기를 습득하고요, 또 이러한 대회를 참가하면서요, 성취감과 성공

0: 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나 다른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또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환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심과 목표심을 갖게 됩니다. 무슨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1: 예.
0: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다리고 장기적인 그러한 그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의식과 인내심을 갖고 그것을 꼭 이루고 나가는 그러한 진취적이고 성취적인 그러한 갖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발달과 건강한 모습을 갖춰가고요. 또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균형 감각, 민첩성, 유연성, 근력, 심폐, 추구력을 이렇게 갖고 나가고요. 또 함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적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함께 시범도 하고요. 함께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이렇게 조그만 사회성을 갖고 성장해서 아마 우리 피디님이나 목사님도 기대한 것처럼 훌륭한 사회 구성으로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됩니다.
2: 네, 무술계 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무술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변화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좀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제가요.
2: 예.
0: 정말 난감한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1: 예.
0: 한 어머님이 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6살, 9살, 10살 손을 잡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정말 발걸음 오는데 정말 이 뭐랄까 힘이 없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강주에 왔어요. 타지의 분인데요. 남편 따라서 강주에 왔는데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놔두고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든 생활을 이렇게 그냥 넉넉듯이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새 아이가 있는 거예요.
2: 네.
0: 그 새 아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주위에 소문을 듣다 보니까는 가까운 체육관에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하는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 했나 봐요.
1: 예.
0: 그래서 손을 잡고 온 거예요.
2: 오, 세상에.
0: 아, 풀이 죽어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이런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눈 떠보니까 내가 새 아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러니 이 새 아이를 맡길 테니 에이, 저희를 살려주세요.
2: 키워달라는 거죠?
0: 이제
2: 그러니까 무술 가르쳐달라고.
0: 무술도 네네. 가르치고 자기는 일해야 되고
2: 그러니까.
0: 일을 해야 되니까
2: 예, 예.
0: 이거 맡겨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돌봄센터도 있고 뭐 방과후 수업도 있고 학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 20년 전인 이야기인데요. 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한번 운동하면 더 하고 또 운동해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2: 예.
0: 이렇게 했는데 아, 애들 얼마나 잘 따른지
2: 예.
0: 이제 엄마가 이제 밤에 와서 꼭 전화돼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묻고 그런 게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 따랐어요. 이렇게 잘 배웠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막 이렇게 해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1: 네.
0: 아 모두 알다시피 얼마나 사춘기가 크게 일어납니까? 바람이 붑니까? 얘는 운동을 했죠. 힘도 세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얘를 탐내가지고 같이 어울리자고 또 어떤 재수하는 아이는 막 문신을 새겨가지고 얘를 하면서 오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배웠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2: 네.
0: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고
2: 네.
0: 세상에 위대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런 교육을 계속 훈련받아서 했으니까 얘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제 도망다니는데 뭐 애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따라가고 막 지대까지 쿵쿵 찾아오고 막 극기하는 안다니까는 막 싸움도 일어나고 옥상도 올라가서 몇 번 싸운지 모릅니다.
2: 네.
0: 그런데도 얘가
2: 영화 같네.
0: 비지 않고
2: 네.
0: 그 3년 중학교 3년을 체육관에서 교회에서 잘 이렇게 버텼어요. 아 밖에만 나면 그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드디어 이제

0: 얘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지 대학 들어갔더니 대학에서 5월장 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요. 와, 박수 안 쳐져요?
1: 박수가 더 틀리는데요.
2: 아, 네.
0: 네, 5월장 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2: 예.
0: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장학생 뜬다고 와서 뛰어와서 목사님 하는데
1: 네.
0: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1: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0: 내가, 네. 내가 군대 갔다 오더만 갑자기 공부를 또 더 열심히 한다 그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공무원 한 명 뽑는데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딱 합격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기쁨이 일어나고,
2: 네.
0: 그 아이들이 그 뒤에 있는 동생들도 형아가 잘하니까 막 따라오면서 다들 대학 다니면서 다 공무원 합격해버린 거예요.
2: 할렐루야, 할렐루야.
0: 3명이 다 막, 그래가지고는
2: 와, 감사하네요.
0: 국가에 봉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봉사하고,
2: 네.
0: 얼마나 감사합니다.
2: 목사님 신나셨어요. 그런데
1: 그러게요.
2: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그게. 않았어요.
0: 아이고, 네. 네, 네, 네.
2: 간증하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0: 네.
2: 그 오는 6월 13일에
0: 네.
2: 광주문학관에서 해당식과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고요. 어떤 자리고
0: 네.
2: 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0: 네. 여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대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2: 네.
0: 여기에는요. 아, 우리 대회 때 금메달을 받고 거기에서 최우수된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시장상, 교육감상, 각 구청장상, 또 우리 일곱 분의 국회의원상 이렇게 쭉 해서 봤는데 거기에 각 체육관에 또 간장님 추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수하게 메달도 따지만 간장님 추천을 받을 정도면 그 체육관에 핵심적이고 모범이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선발이 돼요. 그런데
1: 네.
0: 그 아이들을 선발해 보니까 109명이 돼요. 109명이 선발되고요. 또 지도진들, 관장님들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분들을 또 17명을 선발해가지고 표창장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요. 관장님도 있어요. 그리고 축하해주는 분들이 또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사님, 지도위원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수님으로 사랑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표창장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는 복음만이 넘치고요. 예수의 사랑만이 증거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건 완전히 그냥 얼마나 저희들이 기쁨에 그런 네. 장소인지 모릅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무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다면 그걸 함께 네.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0: 네.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지도진들, 우리 간장님들, 사부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장님들이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나댑니까? 정말 힘듭니다. 부모님의 또 그 뭐랄까 그런 전화들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로 이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무술하는 모든 수련생들이 자기 건강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안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순찰대를 또 구성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수련 끝난 다음에 지역 동네를 순찰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러한 봉사도 하고 섬기고요. 이런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 네.
0: 또 세계 곳곳에 무술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네.
0: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 대회를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려면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도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2: 네.
1: 알겠습니다.
2: 그래요.
1: 예.
2: 단순한 무술대회를 넘어서 복음과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진행하고 네. 계시는 점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2: 지금까지 네. 세계무술선교협회 총재이신 최석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어쩜 이렇게 재밌게 말씀 잘하시는지.
1: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2: 아, 그러게요.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1: 그렇죠. 예, 시편 23편.

0: 예, 축하합니다.
1: 박수 받으셔야 돼요. 네,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당첨 문자 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늘 주님 안에서 말씀과 또 기도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쓴 것이고, 그러다 보니 누가의 관심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도 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7장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속국으로 정복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로마에서는 유대에다가 집정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했고,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부분만 조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지휘관들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얕잡아봤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을 누가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자기 밑에 군사를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의 중급 관리를 얘기합니다. 군대의 관리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쯤 되겠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정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예,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같은 믿음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아,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믿음은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저런 대접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로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간의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두 말 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인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에게 오늘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하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러고 보면 이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당신의 선생님 예수에게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기꺼이 이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간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백부장이 하나 있는데 이 로마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종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주님이 가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청탁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청탁이 간절한 청탁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시제도 보면 구해 주시기를 할 때 디아소세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거는 폭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종의 생명이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서 당장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폭풍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당장 건져내야 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에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접촉을 꺼려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특히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더욱더 꺼려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으면 로마의 군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와 접촉하고 그에게 부탁을 들어주고 그 부탁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만큼 절실하게 장로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백부장에게 꼭 예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가서도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상에서 살펴보면은요 서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지금 가주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재촉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또 여기 구하여라는 말에 이 파레칼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하실 때까지 계속 졸라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합니다. 예수님 제발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막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로마 군인 그 백부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장로들이 해야 할 건가?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다급하게 사정하고 머리 숙여 사정하고 예수님 앞에 조아리면서 제발 가달라고 사정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백부장의 부탁 때문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백부장은 평상시 그의 삶 속에서 이 유대의 장로들을 감동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저가라는 말 이러면서 그 백부장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왜 이 부탁을 꼭 들어줘야 하는지를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저가라는 말 앞에 가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 이 가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이 말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나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해줘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이 말,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파리처럼 여겼을 거예요. 짐승처럼 여겼을 거예요. 막 함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민족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장로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한 번에 설명됩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같은 동급인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낮은 사람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백부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친척들도 만나고 회사 직원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무슨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 백부장은 자기가 훨씬 위에 있는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속국인 유대인들을 기꺼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꺼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가 기꺼이, 저가라는 말은요, 로마의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저가 자기 것으로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이 저가라는 말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가라는 말 안에는 이 말이 들어있어요. 자기 것으로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그 말이에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이 회당은 누구 돈으로 지은 겁니까? 이 백부장의 자기 돈으로 지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자기 돈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랜만에 우리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좀 가셔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함이 씨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함 없는 믿음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저는 목사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이 듣잖아요. 저 설교하고 있는

네,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왜 나쁜 표현이 됐을까요? 설교하고 있다는 말이 왜 나쁜 표현이 됐을까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떠들어대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행함이 없더라. 그런 사람한테 연설하고 있네, 혹은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또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평상시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도 바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백부장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속국인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민족처럼 대하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준다는 거, 자기 돈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함부로 할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기꺼이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75억의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억도 안될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진짜로 살아내야 돼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살아있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 하나님이 진짜로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고개가 숙여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숫자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 집회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해요. 주님을 찾고 울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얼마나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정받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응해 주셨어요. 가고 계셔요. 그런데 백부장이 또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오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마중 간게 아니라 벗들이 와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합니까? 그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고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중 와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고생하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백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벗을 보낸 것은 내가 건방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빠서 대신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래요,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걸 극히 꺼려합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귀한 분이 혹시라도 이방인인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갈까 봐.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갈까 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를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먹칠이 될까 봐서 두렵습니다. 오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뛰어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려야 하건만 내가 예수님 앞에 갈수 없는 건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까 봐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내 벗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마 친구들 중에서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 대신 말을 전언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이 될까봐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절실하게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껏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어딜 가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특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 봐,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조심조심하고 말하고 조심조심 생각하고 조심조심 말하고 조심조심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기를 낮추어야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준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못난 놈입니다. 주님, 내가 이 지구상에 75억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10억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백부장은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거지 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수없이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보 밖에서라도, 아니 만보 밖에서라도, 저 멀찍이라도 예수님 바라만 보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줘도 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엎드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스승이 벽에다가 선을 하나 쭉 제자들 앞에서 그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선을 만지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걸 안 만지고 길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다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나오더니 펜을 들고 선생님이 그어놓은 줄 밑에다가 짧은 줄을 하나 긋습니다. 선생님이 쭉 그어놨는데 그 밑에 짧게 그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선생님이 그어놓은 줄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왜요? 제자가 그어놓은 그 짧은 그 줄 때문에. 제자는 선생님의 줄 밑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줄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줄을 그어놓으면 나는 그보다 더 긴 줄을 그어놓고 주님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못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줄을 그은다면 줄을 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밑에 점 하나만 찍고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도망갈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10절에 보면은 그 벗들이 와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0: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도요 남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천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부장 위에 로마의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요 유대 땅에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백부장입니다. 나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입니다. 명령만 하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저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옵니다. 우리 집에도 하인이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손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말로 권세를 갖고 일이 이루어지는데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 집까지 굳이 오실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올때 영적인 존재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걸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질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도 만들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결과만 얘기해요.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백부장의 벗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봤더니 벌써 나와서 그 죽을 병에 걸린 종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맛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이 백부장은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 많은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의 믿음이 최고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힘을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악망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양망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양망하다라는 단어 카바라고 하는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도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망하다라는 뜻의 카바는 몸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만큼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무거운 짐이 주는 피곤이든 반드시 그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떤 피곤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소망의 기도 첫 곡으로 강찬의 주를 앙모하는 자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먼저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또 오늘 소망의 기도 방송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1: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0: 아멘.
1: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주님을 앙망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때론 우리에게 연단하시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0: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힘되시며,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이 시간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며 찾게 하시며 열게 하시는 기도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 아멘.
0: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기도에 사연을 올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영적으로 우리의 삶 여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 오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방송의 기도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1: 주님.
0: 아버지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3825님의 사연입니다. 힘든 인생 과정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하루빨리 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그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목사님. 아, 우리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 순적하게 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0: 초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3825님, 힘든 인생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의 사연을 올립니다.
1: 주님.
0: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이 모든 사정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론 등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1: 주님.
0: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아버지의 바다 열리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3825님의 아들 가운데 있는 문제의 그 어려운 담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은 은혜를 사랑하는 3825님 가정의 귀한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그래서 저의 영혼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만족하며 영육간에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된 동상 같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피어나여 기

0: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삼팔위원회 이 아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전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삼팔위원님 곁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을 많이 끓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5420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올해 4월에 결혼한 며느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아, 믿지 않는 며느님을 또 가정에 맞이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가정을 세우시고 복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5420님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이제 귀한 아버지 결혼하여 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귀한 아들 가정의 며느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충보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1: 아멘.
0: 올해 4월에 결혼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며느리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 원한 주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하신 말씀이 사랑이 가정 위에 그리고 며느리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성경의 룻이 아벨 롯이 이렇게 아버지 롯이 사랑하는 시모 믿음의 시모를 만나서 그가 믿음의 가정에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복된 며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어머니의 아버지 시부모님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이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생명과 번성한 가정,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아버지 며느리의 마음속에 찾아가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으로 이 가정의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감화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며느리를 5420님의 귀한 며느리를 주여 믿음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3307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남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3307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여호와 이르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3307님 사랑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이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아내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신 은혜로 사랑하는 3307님 귀한 남편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전보다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너무 오래 두지 마시옵시고 좋은 이직에 마음껏 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삶의 현장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0: 복된 믿음의 귀한 아버지 직장과 일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고요.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927님께서 남겨주셨어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순산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1: 생명해 준 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3927님 9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순산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0: 아멘.
1: 축복합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귀한 아버지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태중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산모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린 태아의 머리끝에서 세포 조직까지라도 건강하게 품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9월에 출산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곁에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축복하시며,
0: 주님,
1: 3927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가정의

0: 모든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순산하게 하시고
1: 주님.
0: 그래서 건강아이가 태어나고 이 가정의 기쁨 주님의 영광의 아버지 귀한 아이로 하나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순산케 하시고 산모다이도 건강하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825님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에 겨우 한 번만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오고 있는데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곁에서 바라보는 아내분의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7825님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편이 온전히 담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은혜로 악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며 순정하게 몸된 교회에 잘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며 동참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7825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담배를 피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담배를 피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하게 귀한 아버지 성도님 남편이 온전히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7825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모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든 것으로 얽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967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 김민영 성도가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이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9672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 주님.
0: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아내 우리 김민영 성도님이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 남편과 이 아내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이 모든 치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연약한 사랑하는 아내를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제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 주님.
0: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김민영 성도님 수술하는 모든 과정 속에 참으로 의사의 손길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의사의 손길 속에 성령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개입하여 주심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네,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058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자대 배치받고 복무 중인 아들 가람휘에게 힘이 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기병인데 군종병으로도 봉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힘과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목사님 짧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0582님 자대 배치받고 복무 중인 아들 가람휘에게 하나님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기병인데 군종병으로 봉사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이 헤매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복무기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있고 씩씩한 주님의 군대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품고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0: 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컬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옛사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 나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정말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가장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0: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특징이 바로 내적인 평화입니다. 현대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양극화되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이기심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시대입니다. 이데올로기 문제로 여와 야가 나뉘어지고 동서가 나뉘어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불안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일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내일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여러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때문에, 폭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폭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진 때문에 죽어가고, 현재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왠지 평안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다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잡혀가고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모든 환경이 두렵고 모든 환경이 내가 정말 깊은 수렁 속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사람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원수까지도 용서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우리는 용서합니다.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화평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화목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 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들이 과거의 물량주의적 대형 건축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주중에 비어있는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 돌봄과 작은 교회의 자립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올해 초 아동 돌봄을 위한 전용 센터를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24시간 안전돌봄 시설과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서울 드림교회는 개척교회 네트워크인 처치브릿지를 가동해 한 개의 예배당을 아홉 개의 작은 교회가 3시간 간격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교회 모델을 안착시켰습니다. 안산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교회를 이전하며 만든 40평 규모의 마하나임 헬스장을 주민들의 운동과 소통을 위한 동네 사랑방으로 개방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용인제일교회는 설계 단계부터 파격적인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간 공유 운동이 개교회 주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교회와 상생하는 공공선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계 차원의 연합협력체인

가칭 성경적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어제 서울 CTS 컨벤션홀에서 포럼을 열고 목회자와 신학자,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교와 선교 등 교회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수립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권문상 교수는 교회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기독교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웨이크 신학원 박순형 교수는 디지털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인공지능 활용법보다 말씀 안에서 진위를 판별하는 분별력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진대현 전 테일러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 역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대상이라며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의혹으로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조사한 가운데 신천지 측이 법적 절차와 언론 보도를 종교 박해로 왜곡하며 대대적인 내부결속 교육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천지 관계자는 전성도 신앙보호 교육을 전개하며 이번 사법조사를 영적 면역체계를 깨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단마귀가 약속의 목자 한 분을 끝내고자 온갖 세상의 법에 엮어 음해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며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 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교주가 신도 5만 명 이상의 당원 가입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신천지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알리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연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는 28일을 전 세계 신앙 수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지정하고 기독교인과 교회의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월드워치 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납치되거나 재판 없이 투옥됐으며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에도 약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란에서 성경 소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하코프 고추미양과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5년 이상 억류된 레아 샤리부 등 개별 수감자들의 사연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회 자레드 반데르 무엘레는 철저히 잊히도록 설계된 공간이 감옥이라며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기독교 수감자들과 연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권위자가 한국교회를 향해 개인주의적 구원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공공성과 공동체적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덜엄대학교 존 바클레이 명예교수는 최근 대담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가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비상응성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성도들이 개인 구원에만 갇혀 사회 변화에 소홀한 현상을 짚으며 은혜는 외부의 명령이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 모든 영역을 재형성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또한 기독교인의 삶이 나를 잃어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공공선의 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최종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믿음의 거장이자 오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강한 왕국들을 마주했을 때 그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과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만 무려 네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6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기에 강해야 하고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 담대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호수아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직장이나 결혼, 가정의 문제 혹은 과거의 아픔과 죄의 사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평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한 경솔한 격려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자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앞에 모든 두려움을 당당히 깨뜨리고 마침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그 전에도 하나님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조혜은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0: 저는 신촌 성결교회 이제 섬기고 있는 조혜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예. 출산하고 딱 한 달 쉬고 계속 한 것 같아요. 예.
1: 오랜 기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조혜은 집사님에게 가장 감사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0: 되게 오래됐는데 저를 기억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걸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그때 되게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이 성적을 잘 받아오고 이런 것보다도 별거 아닌 건데 작은 거였던 것 같은데도 다 기억해 주시고 이럴 때 좋은 소문 만들어주셨다도 생각하고 그래요.
1: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지요. 조 집사님이 처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것 사랑하는 어머니의 권유 덕분입니다.
0: 이제 엄마가 들으라고 이제 하셨어요. 항상 듣고 계셨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운전하면서는 엄마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들으라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다가 사실은 작년 한 9월 달에 제가 그때 하나님 옆에 딱 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주파수를 제가 골라서 듣고 극동방송을 그때부터 정말 애청하게 됐어요. 말씀도 꿀같이 달고 뭐 찬양이랑 뭐 찬송이랑 간증 너무 은혜스럽고 또 극동방송 너무 애청하게 됐어요. 그 처음 듣는 그 시점부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극동방송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극동방송 정말 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1: 신앙이 성숙할수록 극동방송이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할수록 나의 믿음은 또한 더욱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조혜은 집사님은 사업상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까이 모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0: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좀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사업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제가 엎드리게 됐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예.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데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는 것에 극동방송 굉장히 큰 한몫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굉장히 사랑해요.
1: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조혜은 집사님은 극동방송 가족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0: 전포상교사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게 좀 강하게 와서 뭐 작게나마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정말 40년 가까이 기도했던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힘드셨던다고 말씀하셨던 기도가 요즘엔 정말 아빠가 먼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자. 아,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교회 기도 이렇게 딱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보기도의 힘이 놀랐구나.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0: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극동방송이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섬겼으면 좋겠어요.
1: 더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혜은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가 되어 이 기쁨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0: 엄마, 지금까지 기도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지금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뭐 어려움 속에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든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엄마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 또한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1: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어머니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갑니다.
0: 예전에는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족들 모두 다 뭐 저를 포함해서 딸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함께해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아요.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복음 통일의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북방사역국의 OFPD를 진행하는 김상균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매일 새벽과 낮에 남북한의 방송가족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맞아서 진행하는 오늘의 방송.
0: 네.
1: 근데 이 70년의 역사는 북방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 맞아요. 저희 극동방송에 세워진 설립 목표, 그 목적 자체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공산권 국가, 저 북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 저 북녘 땅에 지난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이 땅에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서 특별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지상파 방송은 극동방송이 유일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대북방송도 끊긴 지금 오늘도 북녘의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요. 예배하면서 또 외부의 소식을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북방선교와 복음전파의 사명,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제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이 사명을 함께해 주실 여러분의 새로운 헌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헌신과 그 마음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0주년 사역을 맞아서 사역을 위한 7천 용사 마중물 헌신자를 찾고 있는데요.
0: 네.
1: 한 구좌에 일시연금 100만 원으로 지금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으로 미랄이라고 남겨주시면 밀알이라고 남겨주시면 등록하시고 또 헌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 미랄 헌금은 일시연금 오늘 한 번이에요.
1: 네.
0: 네. 근데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극동방송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하시는 분들 미랄 헌금을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02-320-0456번으로 전화 주셔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때는 서울 번호 02 네. 꼭 적으셔야 돼요. 02-320-04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70년 사역에 나도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마중물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이 마음을 결단을 얼른 해주시고요.
0: 네.
1: 02-320-045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1069번으로 미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또 만원, 2만원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분들도 찾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동안 방송 들으시면서 알고 계신 분이 이미 있으실 거고요.
0: 네.
1: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지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0: 이 전파 선교 헌금은요. 매달 여러분이 후원하신 만원, 2만원 또는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방송 1분, 2분, 3분, 4분, 5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1: 그쵸.
0: 이 책임진다는 게 여러분이 후원하는 그 금액으로 이 방송 5분 또는 1분, 2분 그 전파를 곳곳에 보내시는데요. 우리 지역 또 우리 집, 우리 가정 나에게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여러분

0: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실 거 여러분 두 가지예요. 전파로 정기연금 하실 분들, 전파전기사 되실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고, 일시연금 100만원 이상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1: 샵 1069번으로 밀알,
0: 네,
1: 밀알을 남기시면, 단문 50원에 문자용으로 남기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 이렇게 링크 받아보시거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0: 네.
1: 전화도 저희가 열려 있습니다. 02-320-0456번, 02-320-04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0: 네, 저희가 또 해보니까 저도 이제 한 잔 한 잔 먹어갈수록 링크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1: 네.
0: 하나가 막히시잖아요. 뭐 개인 인증받고 이런 거 어려우시면 그냥 전화 주세요.
1: 그러니까요.
0: 02-320-0456번. 320-0456 다 아시잖아요. 02-320-0456번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또 갚아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전파송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의 문자가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1: 와, 9852님은 감사와 은혜로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파송에서 6명 등록했습니다.
0: 와, 알렐루야.
1: 아내와 아들, 손자 감사하면서 70주년 축하합니다.
0: 네.
1: 이렇게 여러분이 가족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심어주실 수도 있고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신청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으시는 분, 전파선교사 세우시는 분들의 이름도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또 응원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기존의 전파선교사 여러분들도
1: 네.
0: 극동방송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나누셔야 돼요.
1: 네.
0: 네.
1: 저희가 받은 그 복음과 은혜의 이야기를 또 전달자로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문자로도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바로 서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오늘 미랄이라고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우리 2394님, 3494, 그리고 7327, 0237님 전파 남겨주셨고 0934님 다른 거 없이 그냥 미랄. 이렇게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극동방송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복음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4002님도 미랄 심으셨어요.
1: 네.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동역 중인 저는 장경숙입니다. 저희 집은 저와 남편, 두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전파선교사인데 오늘은 미랄로 100만 원을 섬기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두 아들과 큰 며느리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7년 전에 제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했는데 조금 불편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0: 와, 알렐루야, 아멘.
1: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실 줄 믿고요.
0: 네?
1: 저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심으셨는데 또 중보기도팀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세요.
0: 여러분, 전파선교사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도 제목 저희가 여쭙거든요.
1: 네.
0: 근데 지나치지 마세요. 저희 수많은 그 중보기도자들이 있는데
1: 맞아요.
0: 기도로 함께 또 동역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샵 1069번으로 전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미랄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미랄이라는 이 키워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
1: 네.
0: 여러분이 먼저 심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 전파선교사 헌금을 미랄을 먼저 심으셨던 분들이 어떤 기적을 일어나겠는지 여러분의 지금

0: 간증을 제가 한 번에 들려드릴 거예요. 야.
1: 그 열매들이 이미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동안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1: 미랄, 미랄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저는 매월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고요. 02-320-0456번도 네. 열려있습니다.
2: 아버지가 이제 서영 라디오를 그에다가 듣게 됐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려서 잘 나오니까 일단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져드는 거죠.
3: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4: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5: 분명히 거부할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 주파수를 하나님 이야기하면 재미없다고 돌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복된 사람이면 전하고 전하고 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접하게 돼 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국동방송도 듣지 않다가 나한테 와 다는 말을 탁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북한의 독재가 무너지고 저 동상들이 다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했죠. 듣기도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주파수 돌리면서 무조건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다른 주파수를 돌려서 들었다고. 이러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어요.
6: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0: 이분들은요. 다 탈북민이세요.
1: 네. 맞아요.
0: 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요, 나한테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 북녘 땅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근데요, 여러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헌신하신 그 전파를 저 북녘 땅에 보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열매가 나타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직접 생생한 또 간증을 나눠주실 탈북민 형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방송 함께하면서 여러분 또 감동과 은혜가 되시는 분들 또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전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 네.
1: 저는 일시연금으로 70주년을 맞이해서 마중물로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미랄이라고 남겨주세요. 또 02-320-0456번 전화도 열려있으니까요. 많이 함께해주세요.
0: 자,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저희가 이 조금 전에 탈북민분들 목소리를 들려드렸잖아요.
0: 네.
1: 정말 다 담고 싶었지만 추리고 추려서 담았던 이 세 분 가운데 첫 번째 여성분의 목소리가
0: 네.
1: 나왔어요. 이 여성분의 일가족분들이 다 극동방송을 함께 들으시고
0: 맞아요.
1: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0: 야, 그러고 탈북하셔서요. 지금은 목회자 가정이 되셔서
1: 네.
0: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일에서 쓰임받고 계신 우리 주권능 형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주권능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야, 우리 지난 70년의 극동방송이 방송선교 사역의 열매잖아요. 귀한 열매예요.
7: 네.
1: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방송 선교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탈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 저까지 한국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릴 때 또 그렇게 아빠 따라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거잖아요.
7: 네네네.
1: 저희가 북한의 열매기도 하지만 사실 다음 세대의 열매기도 해요.
0: 맞아요.
7: 맞아요. 제가 북한에서 방송 들을 때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1: 네.
7: 기억이 생기고부터 아버지가 첫 기억나는 극동방송 청취하는 모습이 안테나를 입에 물고 계셨어요.
0: 그래요?
7: 이게 전파가 잘 안 잡히면 입에 물면 조금 더 소리가 맑게 들려가지고 안테나를 물고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극동방송을 같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0: 와, 그때 좀 무섭진 않았어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 방송 듣는다는 건 알았잖아요.
7: 네, 네. 네. 사실 뭐 제가 무섭기보다 어머니가 좀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상균 PD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지현 PD님처럼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

0: 나오니까 이게 북한 모든 방송 막 우리 당과 우리 막 이런 것만 듣다가 막 청취자 여러분 안녕 아 죄송 이게 GMPD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달콤하고 평안하고 그냥 좋은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1: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권능 형제와 또 이후에도 따로 다른 분의 간증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밀한 헌금으로 함께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1: 앞으로 복음 통일이 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분들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끊임없이 쉼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북녘의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밀한 헌금 일시헌금입니다. 한 구자 100만원 여러분 그 땅을 품고 지금 심어주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2: 우물정 1069번으로 미랄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미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23200-0456번 023200-0456번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분명히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두드렸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멘, 아멘.
2: 그때를 혹시 지나치셨었다면 오늘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2: 북녘에서는 얼마 전에도 그 북에서 오신 한 3, 4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다 오신 분을 만났었거든요.
1: 네.
2: 그분은 그냥 우연히 몰래 이제 휴대폰을 갖고 노래를 듣다가 이게 주머니에서 잘못 터치가 됐나 봐요.
1: 오.
2: 갑자기 라디오가 잡히더래요. 근데 들었는데 이게 뭐지? 뭔가 위로가 되고 했던 방송이 극동방송이었고 너무나 죽고 싶었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다. 그리고 지금 오셔서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싶어서 이곳에서 좀 1년 동안은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나가셨대요.
1: 네.
2: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여러분 미랄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이제는 북녘 땅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우리를 적대조 두 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조차 통일이라는 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분단이 8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참 생각이 통일이 과연 될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맡겨서 선교사님들도 중국에도 추방됐고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
2: 네.
1: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복음 전파.
2: 아멘.
1: 그 땅에도 극동방송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극동방송이 유일해요.
2: 아멘.
1: 여러분이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능 형제도 아마 아버지가 우연하게 극동방송을
3: 네.
1: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서 듣게 되셨을 텐데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친구분 집에서 우연히 라디오 수리하다가 주파수를 돌리다가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네, 10년 넘게 방송을 듣게 되신 케이스입니다.
1: 네. 근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3: 아멘.
1: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네. 주 목사님을 부르셨고
3: 네.
1: 그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오신 거예요.
3: 네,
1: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3: 네.
1: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3: 네.
1: 정말 북한에서는 큰 네. 역사가 일어납니다.
3: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소를 몰면서 농사하던 그분이 예수님을 방송을 통해 듣게 돼서 탈북을 한 뒤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지금은 또 저의 온 가족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잠깐 들린 그 뭐 잠깐의 시간 덕분에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1: 아멘.
3: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또 북한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있는 상황까지 연결됐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3: 아멘.
1: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3: 네.
1: 오늘 하나님이 나를

0: 부르시는구나.
1: 아멘.
2: 아멘.
0: 이거를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터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이 OFD에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는 퀴즈 정답으로 많이 참여하셨지만
1: 맞아요.
0: 오늘 이 시간에는 보내실 문자 딱 두 가지예요. 그쵸?
1: 전파와 미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에 미랄로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미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매월 저는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보내주시고요. 이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02-320-0456번 02-320-0456번으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북녘땅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하나님의
0: 아멘.
1: 일을 위한 이 통로로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는 뭐 일시 헌금보다는 매달 방송 1분 2분을 책임지겠다,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 여러분의 자녀가 통일세대의 주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주역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품으시고 자녀를 이렇게 전파선교사로 오늘 심으실 분들은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나 또 가족의 이름을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우리 8894님도 전파 남겨주셨고요. 우리 1386님 문자 주셨습니다.
1: 전파. 작년에 저 혼자 했었는데 올해는 가족들 박찬길, 박시영, 박시은 이름으로
0: 아멘.
1: 동참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3704님도 주셨어요. 저도 혼자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쌍둥이 남매인 시윤이, 소윤이 이름으로 두 구자 추가했습니다.
0: 와.
1: 이게 얼마나 또 귀한 선물이에요.
0: 네.
1: 시윤이, 소윤이에게 너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심었어 라고 하시면서 전파 그 선교사증도 같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0: 그럼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자녀를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자로 세워주세요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정말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어릴 때부터 자라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그 이름에 맞게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실 거예요.
1: 아멘.
0: 아마 우리 권능 형제도 북한에서
2: 네.
0: 부모님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가 자유를 찾아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 자라길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2: 그럼요. 사실 부모님 북한에서는 신앙이 있지는 않으셨으니까 어떤 선교사로서의 헌신은 기도를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목숨 걸고 탈북하신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셨어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공부를 시키자. 그 부모님의 그 소원함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알고 기도가 되었고
0: 아멘.
2: 그 기도가 저 역시 북한 선교 헌신하는 결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0: 네. 아마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가
1: 네.
0: 극동 방송을 그때 듣지 않았었다라면
2: 네.
0: 못 들었었다라면
2: 네.
0: 그런 얘기 한번 가족들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2: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1: 네.
2: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그랬다면 아버지가 탈북을 하실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네. 저희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농사를 그냥 하는 것밖에 몰랐거든요. 방송을 안 들었다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탈북에 대한 꿈도 꿀 수 없으셨을 거기 때문에
0: 네.
2: 생각하기도 싫은 질문입니다.
0: 저희가 이 시간에 북방선교에 대해서 매일매일 복음통일과 북한의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 네.
0: 저희가 복음 플러스 외부의 소식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1: 맞아요. 네. 북한 주민들은 옆 동네 소식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지역 간에는 거의 뭐 다른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게끔
2: 네네.
1: 이곳에 오셔서 서로가 서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물음표를 갖고 있잖아요.
2: 네.
1: 근데 그만큼 정말 폐쇄적인 곳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0: 아멘.
1: 이 복음을 북녘 땅에 전하는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은 씨가 얘기해 주셨는데 아버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2: 네.
1: 근데 아버님의 말로는 정말 충성스러운 당원이셨어요.
2: 네, 맞아요.
1: 정말 충성스러운 당원이셔서 거기에 대한 포부와 꿈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네네. 근데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되고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0: 아멘.
1: 근데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0: 아멘.
1: 그리고 네. 여러분이 전파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0: 네.
1: 샵 1069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저는 오늘이 70주년의 사역을 맞아서 일시연금 100만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미랄이라고 네. 보내주세요.
0: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9802님 전파 아들 주진우 주현우 손자 주하윤 주의윤
1: 와, 3대가
0: 와 이렇게 심어주셨고 또 제 아이들 이름으로 함께하신 0582님 수빈이 소은이 가람휘 와 이름이 너무 예쁜데 네. 전파 선교사 이렇게 세워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기존의 전파 선교사 우리 자녀들은 이미 전파 선교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럼 제가 도전 드릴게요. 한 구좌 더 하세요.
2: 아멘.
0: 누구 몫이냐면
1: 아멘.
0: 북한의 아이들이에요.
2: 아멘.
0: 북한의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이 극동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양하는 거예요. 북한의 아이들 입양해주세요.
2: 네.
0: 그렇게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문자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전파송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북한 아이를 이름으로 한 구자 더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우물정 1069번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미랄이라고 보내주셔서 일시연금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네. 전화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02-320-0456번 02-320-0456번 우리 0582님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시면서 이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0: 아멘,
1: 하셨어요.
0: 아멘, 아멘.
1: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아이들을 주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충성의 두드림에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장 지금 마음을 품고 일하고 계시는 곳 지금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또 내 지역도 참 시급하고 내 일상이 회복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키우세요.
2: 아멘.
0: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 아니 세계 선교도 우리가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곳에도 보냈는데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 저 북녘 땅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2: 아멘.
0: 우리 0596님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아,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2: 우리 0596님께서 보내주신 게 극동방송의 북방선교를 위해 저의 교회에서도 작지만 참여합니다 하시면서 평택에 있는 청북은혜감리교회 20개자에 참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0: 할렐루야.
2: 감사합니다.
0: 아멘.
1: 참 이렇게 20구자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심어주신 이 전파 선교사가 북녘 땅에도 지금 극동방송을 교회사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0: 아멘 아멘.
1: 그곳에서 또 교회 예배 처소를 지금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여러분 북한 땅에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 아멘.
0: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아니면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예요.
2: 아멘.
0: 그런 곳이요. 수천 곳이 넘습니다.
2: 아멘.
0: 그리고 북한 땅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단체 추산 수십만 명이에요.
2: 아멘.
0: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하나님 그곳에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2: 아멘.
0: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2: 아멘.
0: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계세요.
2: 네.
0: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2: 아, 네.
0: 지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극동방송이 유일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사역은 북방선교를 감당했습니다.
1: 네.
0: 아,
1: 네.
0: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거고 여러분의 보내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헌신해 주시고 지금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미랄로 마중물이 되어주실 분들은 저희가 미랄 일시연금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1: 우물정 1069번으로 미랄이라고 보내주세요. 한 구자 100만원 저는 일시연금 하겠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일시연금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미랄이라고 보내주시고요.
0: 네.
1: 저는 매월 함께하고 싶어요.

0: 남아 계십니다.
1: 네.
0: 이 전파 선교사가 왜 중요한지, 극동방송이 왜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갈급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장마당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수령과 주체 사상에 대한 우상이 다 떠나갔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는데
1: 네.
0: 극동방송만이 그분들에게 진짜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1: 아멘.
0: 이 방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 네. 그 땅의 참 진리.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진리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0: 아.
1: 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0: 아멘.
1: 지금 전파선교사로 함께해 주십시오. 북녘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파선교사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북녘의 아이들을 여러분이 한 구자 더 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섬겨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분들의 참여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5787님 북한 어린이들의 영혼을 품고 한 구자 심겠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8770님도 문자 주셨어요.
2: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파선교사 제 아이들 제 조카들 사업장 위에서 섬기고 있는데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구좌 심겠습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1: 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아이들, 북한의 교회를 여러분 꼭 품고 기도하세요. 그 거기서부터 복음통일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2: 아멘.
1: 자,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동역해 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4386님 문자 주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2: 샬롬, 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첫째 손주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 사는 둘째 아들네 가정. 손주 겨울이, 봄이, 여름이, 가을이 내 손주의 이름으로 내 구자 신청합니다.
1: 네.
2: 아니 또 너무 귀한 게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으로도 이미 하고 계신 거잖아요.
1: 아, 우리 권능형 이제 도전되지 않습니까?
0: 아,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하게 곧 되거든요.
1: 곧 가정을 이루는데.
0: 미리 태어난 자녀들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할렐루야. 자, 우리 그 2618님도 문자 주셨는데 저와 딸은 전파선교사 하고 있었는데 손자 3명 조이현, 송하루, 송이재 그리고 아들 조휘완, 며느리 김수빈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꼭 온 가족 주님 품 믿음의 가정 믿음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심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 네.
1: 자, 그리고 짧지만 그냥 전파 남기신 분도 있으세요?
2: 네, 8155님, 8886님, 512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랄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1: 네.
2: 이렇게 한 구좌에 일시연금 저는 100만 원으로 북녘땅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물정 1069번으로 미랄 단문 50원에 문자 연료 네.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미랄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70년은 이거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북한말로 리해론 정말 리해할 수가 없는 극동방송은 이렇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만 운영이 되는데
2: 맞아요.
1: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2: 아.
1: 저는 뭐 직원이니까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여러분은 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북녘 땅에 보내는 이 전파로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른다니까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미라를 심는 거예요. 일시연금 바로 보기에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OFD 함께하고 계실 시각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2: 오늘 함께하고 있는 한뼘차의 문제 가두 배추 라는 북한의 표현이 있는데
1: 네.
2: 무슨 뜻일지 1번이 김장이고요. 2번이 양배추인데
1: 네.
2: 요거를 뭔가 이 친구들끼리 가두어서 자란 생물 그런 채소 느낌이어가지고
1: 네.
2: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1: 보면은 잎사귀가 잎사귀를 계속 안에를 가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2: 네.
1: 엄청 단단해요. 뭐 저희가 더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소비도 하시고 또 좋아도 하시기 때문에 잘 맞추실 거라 믿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2: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네. 가도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합병차의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두배추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양배추입니다.
0: 네, 양배추예요. 뭐 채소 이름이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장이냐 양배추냐 다들 이제 쉽게 맞히셨을 텐데.
1: 네.
0: 이거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1: 그렇죠. 네. 뭐 위장 안 좋으신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즙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네. 또 오래가는 채소다 보니까 많이 드시면 또 좋겠습니다.
0: 아니 아까 우리 뭐 민수의 애기 입맛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저도 아직까지 좋아하거든요. 여기 치킨집 가면 이렇게 뭐 샐러드처럼 그 케첩하고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1: 네.
0: 예. 이건 어쨌든 채소니까 몸에 좋은 거다 하면서 많이 먹곤 했는데.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을 드릴 거예요.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받으신 분은 답장 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셔야 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의 끝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샤갈이라는 평가를 받는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77세에 은퇴한 뒤 우연히 접한 미술교실에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림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과 히브리 문학을 소재로 한 그의 그림은 민속미술로 미술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에 힘입어서 101살에 22번째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버만은 전시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순, 일은, 여든 혹은 90살 먹은 사람에게 저는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몇 년이나 더 살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렌즈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리버만은 주어진 시간과 삶에 감사했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나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인생의 캔버스에 감사의 붓으로 새롭게 꿈을 그리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했던 다윗과 추종자들은 그일라가 자신들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과정에서 있게 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일라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하러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대면한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냉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울의 반응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다윗을 잡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일라로 와서 결국 그곳에 갇히게 된 다윗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사울에게 넘기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오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위선자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자도 가질 수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자는 자신이 잠시 오해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잡습니다. 참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러한 상태를 마냥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참 평안과 기쁨, 감사를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편지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금자 자매님의 편지 함께합니다.
1: 꿈속에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에게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 그리는 내 사랑하는 동생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언제나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이끌어 하나님의 자매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행복한 나라, 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내가 그때 개천교화소에서 어느간의 교화생활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그리며 살았는지 모르지. 베네데 없이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알고 손꼽아 아들을 그리며 아들의 행여나 빵조각이라도 가지고 엄마 하고 부르며 면회장에서 나를 찾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며 울기도 울었어. 너희들도 단 한 번의 울음도 내밀지 않고 언니가 겨와서에서 그리도 손꼽아 기다리는데 아무리 창밖을 바라보아도 너희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바람소리만 들려올 뿐. 난 그땐 하나님을 정말 몰랐어. 내가 어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나도 잘 몰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가 있어 살아가는데 난 어찌하여 형제들, 자식들이 면회 한번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0: 나를 재벌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난 그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단다. 모르겠어. 어째서 하나님께 나도 기도했는지. 그래서인지 허약에 걸려서 죽지도 않고 살아서 5년간의 교화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중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난 지금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분이시고 그 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 분이 말씀이 진실이고 그 분이 따사로움이 나의 온몸에 퍼져 난 지금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단다. 너희들도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언제나 힘써야 해. 우리 꼭 통일되는 날 다시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처럼 그 복음의 자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며 전진하자. 우리 서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매로 살아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심된 자매로 이 언니는 너희들이 이름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한다. 소망의 하나님, 분단의 열사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인생, 북가남의 통일의 복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지금은 중국 땅에서 매일같이 고향 땅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금자자매님이 전하는 오늘의 편지. 이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금자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받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보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억울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오나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죠. 자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바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도전을 주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응원하면서 6월 9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서상권 하나님 계획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다고 이렇게 찬양에서도 나오고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걸 신뢰한다고 하지만요. 그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그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화요일이어서요. 보물 퀴즈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중앙사에서 전파선교사 특별 생방송 진행이 있어서 보물 퀴즈는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유익하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묘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0: 김대환 목소리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영혼,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고요. 10년 넘는 방학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14년 방학 후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장상대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예.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0: 아, 그래요? 아, 운전 중이시면은 언제가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정차할 수 있을까요?
1: 예, 지금 말씀하세요.
0: 정차하셨어요?

0: 어, 바로 정차하셨네요. 우리 장상대님 지금 인천 강화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잠깐 집에서 뭐 볼일 볼 게 있어서 뭐 좀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1: 네.
0: 우리 장상대님하고 제가 4월 초에 그때 방송에서 전화 연결했잖아요.
1: 예.
0: 전화 연결하고 나서 교회를 가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바로 저하고 통화하고 바로 가셨어요?
1: 아니, 그 주에.
0: 그 주에?
1: 예.
0: 오, 그렇구나. 교회는 어떻게, 그때 14년 방학이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아, 지인이 그 나가는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0: 지인이 나가는 교회를?
1: 예.
0: 어느 교회인가요?
1: 강화 산성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예요.
0: 강화 산성교회라고 했죠?
1: 네네.
0: 강화도에 계시잖아요. 지금 강화 산성교회.
1: 네네.
0: 지인 이제 교회를 가셨다고 했죠?
1: 네네.
0: 지금 보니까 14년 만에 그럼 교회를 가신 거잖아요. 그쵸?
1: 네네.
0: 야, 이게 예배 드리시니까는 어떠셨어요, 마음이?
1: 아직은 좀 낯설죠.
0: 낯설어요?
1: 예.
0: 그럴 수도 있네요. 14년 예. 동안 안 다니시다가 예. 다시 가게 되셨으면.
1: 예.
0: 혼자 가시게 됐나요?
1: 예, 그렇게 됐어요. 혼자 가.
0: 그래도 지인하고는 같이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1: 예, 예.
0: 그러시구나.
1: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0: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분 교회로 예. 가시게 되셨군요. 근데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예, 잘 받았어요.
0: 선물이 그때 예, 비타민 선물. 예, 예. 그 받으셨네요. 14년 만에 가가지고 좀 어색하긴 하는데 우리 네. 장상대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1: 글쎄요, 잘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장상대님 이제 천국 가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천국 가는지?
1: 글쎄요.
0: 아, 잘 모르시는구나.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지 않고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때 영접기도 저랑 같이 했죠?
1: 네, 했습니다.
0: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요. 그걸 꼭 믿으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영접기도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감사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0: 은혜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장상대님 그때 이 방송을 처음 듣고 문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 예.
0: 그때
1: 예.
0: 누구 소개로 이 방송을 듣게 되셨죠? 누가 소개했지 아니면 우연히 찾게 됐는지.
1: 우연히 된 거죠.
0: 아, 우연히?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우연히
1: 예.
0: 그거를 찾게 되셨네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그 뒤부터 계속 듣게 되셨군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 방송은 근데 그날 처음 들으신 거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1: 예.
0: 그렇구나. 어떻게 그 뒤에 이제 새끼라 방송 좀 듣고 계세요?
1: 그날 운전할 일이 있고 나갈 때는
0: 네네.
1: 뭐 이제 좋겠습니다.

0: 듣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운전할 때는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1: 네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고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그동안 잘 틀고 그렇게 네네. 되더라고요.
1: 혹시 지금 이제 14년 만에 방학을 끝내셨는데 가족들은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0: 아 지금 혼자 살아요.
1: 아 혼자 계시는군요.
0: 예, 예.
1: 아 그래요. 그 뒤로 쭉 지금 한 두 달 정도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1: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좀 잘 들어오시나요 귀에?
0: 아주 그렇게 열심히 집중이 잘 싹 100% 잘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1: 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0: 네.
1: 하나님 예, 집중할 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예.
1: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장상대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예전에 14년 전에 들었던 찬양도 좋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다시 다니면서 알게 된 찬양도 좋고 최고의 본인의 인생 찬양.
0: 아직은 잘 떠오르는 게 없네요.
1: 꼭 제목 말씀 안 하셔도 뭐 멜로디나 예. 가사 조금 얘기하셔도 참 이 예. 찬양이 나한테는 좋더라 이런 찬양 혹시 없으세요?
0: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잘 불렀던 것 같은데
1: 아, 네.
0: 옛날에는 그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1: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주은의 예. 놀라와
0: 예.
1: 옛날에 불렀으면 이제 지금부터도 또 그 찬양 많이 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놀랐다고 그렇게 네.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리 장상대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이제 방학을 끝냈잖아요. 14년의 방학을.
0: 네.
1: 이제 축 계약 이렇게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예. 아닙니다.
1: 아유,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축하드리고.
0: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 아유, 이건 당연히 이제 보내드리니까
0: 네.
1: 앞으로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시고. 계속 우리 강화의 산성교회 잘 다니시면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앤 머레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 전문 회사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알미라라고 고백하는 찬양 아이자야 61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우리 예수님 고백하다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멀어져요. 멀어지고 중단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열매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순옥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예, 예. 어떻게 딱 목소리 들고 알고 계시는군요?
1: 아니요, 전화했으니까.
0: 아유, 감사합니다. 인순옥님, 어떻게 저 이름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시작이 비슷해요?
1: 네.
0: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예.
0: 교회 가셨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죠?
1: 예, 봤어요.
0: 언제 갔어요?
1: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0: 그 다음 주에?
1: 그 다음 주부터 가는 거지.
0: 이야, 화끈하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그때 8년 동안 교회 쉬고 있다고 8년 방학이셨는데. 와, 어떻게 8년을 그렇게 당장에 탁 끊고 가셨대.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산성, 예산에요. 예산 산성교회.
0: 산성교회?
1: 네.
0: 충남 예산.
1: 예.
0: 와, 거기 그 사과 유명한 데 아닌가요?
1: 예.
0: 맞죠? 오, 예산에.
1: 지금은 사과도 유명하지 않는가
0: 비요. 않는가 비요. 그러게. 예산에 있는 산성교회 가셨구나.
1: 예, 예.
0: 그 교회는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1: 예.
0: 와, 갔더니 어떻게 좀 많이 반가워해 주시던가요?
1: 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 그 양가지 예전에 오셨어, 우리 집에.

0: 아, 집에 몇번 오셨어요?
1: 네, 여자로 저희 목사님하고.
0: 교회 오시라고 막 오셨었구나.
1: 네.
0: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겠는데, 너무
1: 네.
0: 좋아하셨겠는데.
1: 스님들도 그렇고.
0: 누구요?
1: 권사님들도 그렇고.
0: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1: 예, 혼자 왔어요.
0: 가족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1: 우리 식구들은 다잘 다녀요.
0: 잘
1: 원래는.
0: 다니고 있고, 우리 인순옥님께서 8년 동안 혼자 쉬고 계셨군요. 가족들도 좋아하겠는데요?
1: 그렇지요.
0: 그때 우리 동생 인기숙님이 신청하셨잖아요, 그쵸? 동생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디 살고?
1: 우리 동생이 천안.
0: 천안에?
1: 순복음교회.
0: 순복음교회. 우리 동생도 엄청 좋아하셨겠는데?
1: 그렇지.
0: 와. 예. 선물이랑 잘 받으셨어요?
1: 예, 받았어요. 고맙게 잘 받았지.
0: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나가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방학을 끝내고 다시 이제 개학하셨으니까 축 개학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도 보내드릴게요. 꽃바구니도 보내드리니까 앞으로 이제 잘 쉬지 말고 잘 다니시고요.
1: 예.
0: 우리 인순옥님 그때 저하고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런 결단이기도 했잖아요.
1: 예.
0: 이 시간에는 이제 감사하기도 한번 저랑 드릴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네.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1: 네.
0: 우리 인순옥님 8년 만에 예배 드리시니까 그 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첫 예배요? 그냥 뭐 보는 것만 그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
0: 진짜요?
1: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감동이 오지.
0: 아니 난 똑같다 그러길래 별로 뭐 발전이 없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좋다 감동적이고 8년 전에도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렸나 봐요.
1: 그랬죠.
0: 근데 이번에도 잘 들리고. 이야, 너무 좋다. 사람들도 다 반가워하고요.
1: 그렇지요.
0: 그렇지요. 눈물은 안 났어요? 눈물은?
1: 아니요, 눈물은 나도 목사님이 저기 할 때, 특히 노래할 때.
0: 노래할 때?
1: 찬송할 때.
0: 찬송 부를 때는. 오래간만에 갔더니 예배 드리니까 막 눈물 나죠.
1: 그렇지요.
0: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오래간만에 갔던 분들 보면은, 다 첫 예배, 두 번째 예배가 다 눈물바다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우리 인순옥님 정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편안하고 푸근하네요. 우리 인순옥님. 혹시 집사님이세요? 뭐 권사님이세요? 혹시?
1: 집사요.
0: 집사님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하셔서 이제 또 권사님도 되시고 교회에서 정말 정말 필요한 정말 일꾼도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감사해요.
0: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 우리 인순옥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뭐 있어요?
1: 저요? 저기 그게 뭐요? 내주와 함께인가?
0: 내주와 함께?
1: 내주를 가까이.
0: 내주를 가까이.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아니요, 그냥 그거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0: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시 눈물도 나고.
1: 좋아.
0: 좋아요. 잠깐 하나님하고 이제 8년 동안 살짝 떨어졌는데 이번에 가깝게 되니까 좋죠?
1: 좋죠.
0: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이제 더 가깝게 그렇게 사시면서 천국 소망 품고 행복하게 사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처음 부분 저랑 같이 부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시작. 네
1: 주를
0: 줄을
1: 가까이
0: 가까이
1: 하려 함은 그렇게 하는 건가?
0: 예,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한홍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또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구수한 충남 예산의 인순옥 집사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 이제 선택하셔서 나눴어요. 이렇게 다시 살짝 멀어졌

다가도 다시 가까이 이렇게 주님께 붙는 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이제 물러갑니다. 오늘 보물 퀴즈 못했는데요. 내일 보물 퀴즈 하니까 여러분 많이 내일도 청취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

0: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상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시온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며 네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국경에 평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눈을 양털같이 펼치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십니다. 그분은 우박을 조약돌같이 집어 던지십니다. 누가 그분의 차디찬 돌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녹이십니다. 그분은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셨고 법도와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위에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모든 천사들이여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빛나는 너희 모든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너희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큰 바다 동물들과 해양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들아 주의 명령을 따르는 폭풍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아 작은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땅의 왕들과 모든 나라들아 땅에 있는 너희 귀족들과 통치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어린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만이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빛납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요 이스라엘의 찬양이며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중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주께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명예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침대 위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십시오. 양 날을 가진 칼이 그들의 손에 있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며 이방 백성들에게 징벌을 가하게 해주소서.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게 하시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묶게 해주소서. 그들을 향해 기록된 판결대로 집행되게 해주소서. 이것이 주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퉁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잠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네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네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 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누어 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러 내달리고 저들은 사람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0: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생명의 문설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출애굽기 12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밤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밤은 심판의 밤이었고 또한 구원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그 심판이 단순히 왕을 향한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열 가지 재앙이 모두 이 애굽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고, 바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유월절의 양에서 찾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의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심판과 두려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한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없고에 생명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 나뉘었던 한 가지의 지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생명의 기회가 있다.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생명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유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은, 그 집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집의 입구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문설주는 히브리 말로 메주자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것은 문을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문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바로 그것을 문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방이라고 기록된 것은 마시코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두 기둥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틀이 되어지는 것에 그 피가 발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곳이 출입구였기 때문입니다.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보여야 선명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천사에게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의 출입이, 이 가정의 출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진 것은 누구든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설주와 임방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십자가에 흘러내린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한 출입구의 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출입구, 생각

출입구, 우리의 가정의 출입구, 우리의 사업과 관계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또한 미래까지 가게 되는 모든 삶 속에 이 문이 열리기 전에 그문 앞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렇고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가장 주목하여 볼 것은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아니, 출입하는 나오는 모든 곳까지, 들어가고 나는 모든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애굽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었습니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집 안에는 가족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그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 밤에 아마 잠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의 하루 동안의 삶도 그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바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것만 달랐어. 그런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한쪽에는 통곡의 밤이 되어 심판의 밤이 되었고, 한쪽에는 두려움에 떨고 그 밤을 보냈지만 그 아침에 구원의 밤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나는 그 길 아래 서 있는가? 주 예수님의 길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문설주와 우리의 임방에 발라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달라져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문 앞에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을 열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문을 열때 가장 중심을 갖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장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자리에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그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는 그곳에 어떤 것이 나를 인도하는 내 삶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돈이 발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공이나 체면이 발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발라져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어떤 평가나 상황들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공로를 가졌는가, 어떤 체면을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취했는가, 또그 사람이 얼마나 착했는가, 악했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문을 온전히 열고 나가서 생명을 얻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야만 예수님이 문이시니, 생명의 문이시니, 구원의 문이시니, 능력의 문이 되시니,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꼴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실 것이니, 우리의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고 나는 모든 곳에 주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과연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시편 118편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했어요. 의의 문들을 열고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시라 하셨으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내 의지나 내 판단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수 있는 분이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낼수 있는 분이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가는 모든 문이 열릴 때마다 주님 그 문설주와 임방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무리 좋은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혜의 역사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임방에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피를 본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합니다.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상하죠? 그 밤에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할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지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열 가지의 모든 재앙이 그들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우상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급히 먹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 구원의 자리로, 심판의 땅이 아니라 옛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무엇보다도요,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괴롭게 하고 상처나게 했어요. 그들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 지난주에 말씀처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다시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고 있었던 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라.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손 붙들고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처음 장면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처음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때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에게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먼 곳에 좁은 문을 가리키죠. 저곳을 향해 가라고 말이에요. 저곳을 향해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곳에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움직이면서, 그냥 간 게 아니죠. 가족에게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친구에게도 갑니다. 이 땅이 곧 멸망할 거야. 그러니 저 좁은 길로 가자. 좁은 문으로 가자. 하나님의 길로 가자. 생명의 길로 가자고 그들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비웃고요, 조롱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도시가 왜 멸망하겠느냐고, 이런 도시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계속 그를 압박하죠. 그 크리스찬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내뱉는 것이 이 한마디입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하여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동행했던 완고함이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따랐지만 결국 그도 뒤따라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천성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그 멸망의 도시, 이 애굽 땅의 바로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에서 떠나서 주 예수님께로 가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작 정말 주님과 동행해 주 앞에 서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생명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은혜와 들고 나는 모든 곳에 꼴을 얻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망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의 동요 중에 이런 게 있지요.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그렇죠?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부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이 닫힌다. 내가 아이들 동요를 어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말이 더 들어있더라고요. 얍!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놀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속에 오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0: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대문이 열리는 것 같고 남대문도 열리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이 정도면 잘 살고 문도 열리고 이 정도면 좋겠다 싶은데 어느 날 12시가 되면은 그리고 계속 지금 그 다음에는 그때와 그 시를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밤이 지나기 전에, 12시가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무엇이 발라져 있느냐? 너희의 마음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 앞에 서 있느냐? 너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의 들고 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그 밤에 어쩌면 우리는 급하게 먹고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땅, 애굽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애굽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애굽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길로 갈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나그네의 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길로,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지막으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어. 학문을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뒷받침해 준.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성경 내용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건 왜 하느냐?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으로서는 신학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거 자꾸 왜 강조하느냐면 이걸 학문을 자꾸 공부에다 파고들다 보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 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이 구원 주는 것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문화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참 유식하다, 은혜 받았다, 모르는 것도 깨우쳐지고

0: 받았다 하지만은 그거는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역사와 전통을 연구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하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아, 더 모르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로 파고들어서 자꾸 연구하고 자꾸 기도하면 알면 알수록 변화가 오는 거야. 생명이 나에게 요동쳐져 오는 거야. 어? 이 말씀은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학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잡는 거. 참된 신학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가장 미련한 전략,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가나안 남부연합군과의 전투, 북부연합군과의 전투 등 여러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쟁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어떤

사실 그 해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치른 전쟁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막 떠나 광야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놀랍게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았고, 반대로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그 손이 내려가 버리면 아말렉이 우세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 군대를 무찔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의 핵심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우세했다는 것은 가나안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지시하는 장면은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위치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버리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을 차례로 무찌르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빼앗습니다. 이 전쟁 역시 아말렉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역시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전쟁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과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친히 주관할 것이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에게 저들을 넘겼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이 전쟁을 통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번째 맞이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중요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는요, 기피코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 말씀은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같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이미 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 말씀하셨죠?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무리 너희 눈에 여리고성이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셨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째,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제사장 7명은 각각 양각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거래한다는 거예요. 셋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보세요. 요약하면 7일 동안 성 주위만 돌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사실 황당한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적어도 한 번 정도라도 대묻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 채비를 합니다. 먼저 선발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호위대를 위치해 둡니다. 이렇게 대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보세요.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하시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요,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둘째 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셋째 날부터 되면 이런 말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설마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저 견고한 성에 무너질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의심,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점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따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제히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야 되죠. 그러려면 백성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일곱째 날 백성들이 7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주셨으니 큰 소리로 외치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와 함께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껏 불었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순종

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궤가 행진하는 대열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요, 전쟁할 때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보면 숫자가 강조되죠. 숫자 뭐가 많이 강조됩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잖아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어라. 이처럼 7이 강조돼요. 7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숫자 7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태도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만 돌고 있어야 되느냐?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고 나팔소리가 길게 울릴 때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리고성 정복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돼요. 이게 순종의 정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백성들에게 명하신 전략도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투 전략으로 본다면 정말 미련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의 정석이에요.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순종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입장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릴까요? 불신자들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저놈은 죽어서도 천벌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정의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주장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두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시간에 또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또 권력을 쟁취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되는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전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미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정탐꾼들은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요. 실제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진격했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합이 달아놓은 붉은 줄은요,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가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가 멸망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리고성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만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리고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겁니다.

0: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자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의 날에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리고성처럼 여전히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놔라.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터너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페이지 터너는 피아니스트의 왼편 뒤쪽에 앉아서 악보를 대신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목받는 행동이나 눈에 띄는 옷도 허용되지 않죠. 마치 투명인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페이지 터너였습니다. 그의 역할을 유대 결혼에서는 쇼슈벤이라고 했다는데요. 우리말로는 들러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주관하면서 무엇보다도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역시 세례 요한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기억하시죠?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도 덕분에 흥해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흥해야 한다는 결연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6월 9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우르르워십의 앨범에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은근히 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할 때가 있죠.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시라고 고백해야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볼품없는 존재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에서 이 페이지 터너가 없으면요.

연주가 원활히 무사히 끝까지 이어질 수가 없고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들러리가 없으면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우리도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고 이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뭐 하시면서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뭐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아, 우리 9507님, 김수현 PD님 서울 다녀온 후에 출석해요 남겨주셨는데, 네, 서울 다녀오셨군요. 네, 먼 길 다녀오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진상철님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있다고 또 카톡 남겨주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제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시와 그림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함께 하고요. 화요일 코너죠. 홍장로가 간다로 돌아오겠습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구원 프로젝트 홍장로가
1: 간다.
0: 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에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동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네. 장로님 어떻게 지난주에 저희가 홍장로 쉬어가가지고 네. 두 주 만에 뵀는데 잘 지내셨나요?
2: 네, 오늘 또 열심히 전도하고 오. 날마다 네 전도가 일이죠.
0: 오늘도요?
2: 네, 네, 오늘도 전도 열심히 하다 왔고요.
0: 할렐루야.
2: 이런 네. 분을 만났어요.
0: 어떤 분이셨죠?
2: 모든 게 사는 게 염려다.
0: 어허.
2: 뭐 그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네.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납니다.
0: 아하, 아멘 아멘.
2: 믿으면 우리가 평강을 체험하게 되고 네. 모든 근심 염려를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시고 던져보시면 오. 평안하실 것입니다.
0: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군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2: 정말 그럴 수 있냐고.
0: 오, 그래요.
2: 정말 그럴 수 있지요.
0: 있습니다.
2: 네, 있습니다. 네.
0: 그래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아, 사는 게 쉽지 않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2: 그렇죠. 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2: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서 해주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공고해 주신다라고.
0: 아멘 아멘.
2: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0: 맞습니다.
2: 우리는, 네, 걱정 없습니다.
0: 우리는 주님 손잡고 가기 때문에 아, 우리 앞에 실패란 없다.
2: 없습니다.
0: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네.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2: 그렇죠. 네. 어떤 분한테도 그랬어요.
0: 네.
2: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0: 어허허.
2: 오늘 진짜 잘 만나신 거예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2: 네.
0: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2: 네.
0: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득 곰곰이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전도를 하면은 네. 뭐 사람들의 칭찬은 둘째치고 일단 네. 하나님께 엄청 칭찬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2: 사람들도 칭찬해 줍니다.
0: 그럼요.
2: 오늘 어떤 분이 그랬어요.
0: 네.
2: 아, 포동교회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교회 없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네.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2: 네.
0: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2: 네. 제일 예쁜 짓이 전도입니다.
0: 그렇게 예쁜 짓.
2: 네.
0: 맞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얼굴 뵐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2: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0: 그럽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또 로마서 10장 14절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2: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0: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지 않으면 들릴 수가 없고요. 그럼 믿을 수도 없습니다.
2: 너는
0: 네.
2: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아멘.

0: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을 알리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요. 아, 여러분 전화전도 또 출동전도 요청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혹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 이름과 전화번호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짤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전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칠님이 홍장로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셨고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5009번님 출장 갔다가 복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선물로 방울토마토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주일날 교회 식구들과 맛있게 드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먼저 출석체크 퀴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문제 주시죠.
1: 로마서 3장 23절 말씀.
0: 로마서 3장 23절 말씀.
1: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뿅뿅에 이르지 못하더니.
0: 아멘.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사람에게는 예의가 없죠.
0: 맞습니다. 예외가
1: 우리는 없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교만, 시기, 미움, 불순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0: 인정해야 합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장로님이 너무 매 시간마다 전도하실 때마다 또 이렇게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쉽게 마치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1: 오늘 또 했습니다. 복음전할 때 몇
0: 그럼요.
1: 분한테.
0: 맞습니다. 8249번님 정답 제일 먼저 남겨주셨는데 정답이고요. 매일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감사합니다. 또 9507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뿅뿅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 죄인임을 깨닫고 원래는 이곳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뭐 무엇인지 하나님의 뿅뿅에 이르지 못하더니, 광주랑 좀 가까운 네. 지명도 있어요.
1: 힌트,
0: 힌트.
1: 더 힌트 드리자면,
0: 네.
1: 이건 너무 센데.
0: 뭔데요?
1: 굴비? 주여.
0: 아 너무 세네요. 너무 셉니다. 굴비라고 하셨어요.
1: 네.
0: 여러분 정답 아실 줄 믿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정답 아실 줄 믿으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송가로 함께 듣고 왔어요. 아, 오늘 출석체크 퀴즈 문제는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뿅뿅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우리 9918님이 출석체크 문제 못 들었다고 하셔서 말씀드렸어요.
1: 힌트도 네. 진짜 셌죠.
0: 힌트도 엄청 셌습니다. 어, 광주 근교 지역이다 하시면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또 우리 방송가족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굴비라고.
1: 그냥 광주 근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힌트 드렸는데. 네. 100% 정답만. 네.
0: 그렇습니다.
1: 네, 왔습니다.
0: 뭐 한평 장성 이런 데 안 나왔고요. 네. 네, 6970번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4663번님 운전 중인데 홍장로님 활기찬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남겨주셨어요.
1: 네, 또 정답도 주셨어요.
0: 네, 정답도 네. 잘 주셨습니다. 아, 8058님께서도 정답 남겨주시면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도전 받고 싶어요. 남겨주셨는데 오늘 또 전도의 도전을 또 받고 싶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또 1064번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또 0007번님, 5009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7793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9918님 복이 없어요. 힌트 드렸어요. 네, 너무 많이 바라시는데. 네, 아무튼 자 여러분 정답 다들 잘 보내주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정답 넣어서 한번 이 말씀 읽어주시죠.
1: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심을 주십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가 네. 네. 죄인인 걸 아는 것부터가 사실 이 복음의 시작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우리가 의인이면 사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1: 네. 네. 죄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랬어요. 죄, 그래요.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08번님 영광 하고 정답 잘 남겨주시면서 찬양 들으면서 퀴즈도 풀면서 퇴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남겨주셨는데 퇴근 중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0: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이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어떤 분께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장로님?
1: 제일 먼저 정답 주신
0: 우리
1: 8249번님.
0: 8249번님.
1: 8249번님. 제일 먼저 정답 주셨습니다.
0: 그렇네. 네, 8249번님. 네. 네, 8249번님께 드리고 또 한 분 더 뽑아주시죠.
1: 네, 8058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건데 네. 네, 매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매일 뵈면 좋겠어요.
1: 그러기 위해서 선물 드려요.
0: 네, 좋습니다. 8249님, 8058번님 이렇게 두 분께 오늘 출석체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우리 진상철님께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몰고 다니면서
1: 오.
0: 장사를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1: 네.
0: 좀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다.
1: 아하.
0: 교회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연을 줬는데
1: 네.
0: 매일 이렇게 트럭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1: 아하.
0: 전화로
1: 전화 정도
0: 세 번
1: 시도하셨어요?
0: 네. 세 번 정도 해서 통화가 됐어요.
1: 됐군요.
0: 네.
1: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신 분은 동생분이신 거죠?
0: 네, 네.
1: 동생분이
0: 네.
1: 의정부에 살고 계시고
0: 네.
1: 이 전도 대상자분은 광주에 살고
0: 광주에
1: 계시는
0: 계시고.
1: 분이십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오늘의 전도 현장 함께 만나볼게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2: 네.
0: 의정부의 동생 춘내.
2: 네네.
0: 네. 제가 언니를 위해서 방송국에다 사연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언니 잠깐만 통화하실 수 있으시죠?
2: 네. 네. 뭐라고 나는.
0: 예, 예,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너무 감사드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2: 네.
0: 우리 동생이. 언니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언니랑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2: 네.
0: 우리 언니가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2: 네.
0: 사연을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2: 네.
0: 네. 사시면서 언니가 고생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 네.
0: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1: 이분은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목소리가 조금 심드렁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거든요 장모님.
0: 네.
1: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장모님.
0: 네, 왜냐하면 세 번째 통화해서 몇 시경에 전화해라 했더니 또 몇 시경에 해라 그런데 사실 이제 저녁 6시경에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배고플 시간이라 밥 준비하신가 봐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본인이 네. 이제 시간을 정해줘서 했는데 밥
1: 네네.
0: 준비하시느라고
1: 정신이 없으셨구나.
0: 네네. 좀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시간이라
1: 네.
0: 제가 그래서 항상 점심 이후에 든든히 먹었을 때 좀
1: 네.
0: 여유가 생겨서 제가 전화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정말.
0: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 네네.
0: 점심때부터 계속 통화를 했는데 6시경에 전화를 해서 이 시간에 했는데 이 시간에 했더니 배가 고픈 시간이라
1: 맞아.
0: 밥 준비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래도
1: 네.
0: 예,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해야죠.
1: 맞습니다.
0: 네.
1: 당당하게 이제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0: 네.
1: 우리는 당당하게 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래도 이제 약간 팁이 있다면 장로님처럼
0: 네.
1: 이렇게 네. 좀 배가 불렀을 때
0: 네. 배고픈 시간에는
1: 네네. 네,
0: 그렇습니다.
1: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네.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나 뭐 이렇게 점심 대접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습니다.
1: 장로님이 자주 이렇게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제 밥도 사주고 이제 네. 필요한 거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다.
0: 네. 마음이 여유가 네. 생기면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되어 있죠.
1: 맞아요.
0: 네.
1: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침 뱉는 사람 없으니까.
0: 맞습니다.
1: 네,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장로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0: 네.
1: 막 이렇게 호탕하게 또 웃으세요.
0: 네.
1: 그래서 이 메시지가 좀 마음에 흡족하신 것 같다.
0: 그렇죠. 네, 천국이라고 하니까 다 좋아하시죠.
1: 맞아요. 네. 이런 메시지는 사실 믿지 않는 분들 마음에 좀 흡족한 그런 메시지가
0: 네.
1: 아닌가 싶어요.
0: 네.
1: 좋은 이야기니까 사실.
0: 맞습니다. 네. 네.
1: 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0: 맞습니다.
1: 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0: 아주 좋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0: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께 천국도 못 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사신가요? 그렇죠?
2: 그렇죠.
0: 혹시 우리 언니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요?
2: 장혜댕이께 아따리 그런 관심이 없지요. 이제 아, 그러셨구나. 관심이 있겠지요?
0: 아, 그러셨구나. 세상에 네. 얼마나 고생하시야. 천국.

0: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울 일도 없고 날마다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천국을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데 왜못 가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거죄 때문에 천국도 못 가지만 죽음이 왔고 심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1: 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또 삶이 바쁘시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 이분이 날마다
1: 네.
2: 5일장을 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1: 맞아. 이 삶의 여유가
2: 좀 있어야
1: 있어야
2: 되니까 이제
1: 되는데.
2: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1: 맞아요.
2: 것에 관심이 들 여유가 없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열심히 일하는 것, 돈 버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1: 맞습니다.
2: 네, 이거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은 그러셔서 그래서 동생이 너무나 안타까워한 부분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의 전도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도 대상자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어떤 여유가 없다든지 뭐 사실 들어본 적 없으실 수도 있지만 들어는 봤지만 내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2: 그렇죠.
1: 같거든요.
2: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바삐 살다 보니까
1: 맞아요.
2: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겠지?
1: 맞아요.
2: 이런 힘들
1: 그러니까요.
2: 때
1: 힘들
2: 쳐다보는
1: 때.
2: 것이죠.
1: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게또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 이런
2: 네,
1: 생각이 또
2: 맞습니다.
1: 들었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 장로님께서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울 일도 없고 날마다 노래만 부르고 행복한 곳이다.
2: 이런
1: 이렇게 또.
2: 분들한테는 찬양이란 말을 잘 모르니까
1: 그러니까.
2: 노래라 해야.
1: 맞아요. 노래하고 행복한 곳이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실 참 좋아하시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어떻게 천국, 당연히 천국 가야지요.
1: 맞아요.
2: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티켓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티켓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르신들한테.
1: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하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좋아하시면 김밥에도 천국이 있겠어요.
2: 천국?
1: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2: 맞습니다.
1: 듭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못 가는 이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2: 네, 아주 중요합니다.
1: 우리가 오늘 출석 체크 퀴즈에서도 함께 했듯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꼭 인용 그러니까 오늘 출석 체크 한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이 한 문장 이렇게 외우셔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언젠가는 언니도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죠. 그렇죠.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 아무 때라도
3: 그렇죠.
0: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된건 성경을 죄라고 그래요. 이죄 때문에 심판에 왔고 죽음이 왔는데 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와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줬어요. 우리 언니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3: 그렇죠.
0: 그렇죠.
1: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장로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도 사실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2: 그죠,
1: 생각합니다.
2: 이게 복음이죠.
1: 이게
2: 예수님의.
1: 핵심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어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 말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죽음이 정

0: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믿어야 된다. 오늘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네,
1: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어야 된다라고.
0: 맞아요. 네.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되는데. 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 근데 또 관심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하는 질문에는 그렇지요 하고 또 시원하게 대답하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요.
0: 맞아요. 다들 이제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했을 때 지옥 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1: 없습니다.
0: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마음으로 모셔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언니 마음 가운데 개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잘못 살았어요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네, 믿으시고 그럼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게요.
3: 네,
2: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3: 너무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아버지.
3: 하나님 아버지.
2: 저는 죄인입니다.
3: 저는 죄입니다.
2: 예수님께서
3: 예수님께서
2: 저를 사랑하셔서
3: 저희 죄 때문에
2: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2: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열심히 바쁘게 사시겠지만 이제 일요일 날 가까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셔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장로님 사실 처음에 이분 음성을 들었을 때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심드렁하시고 관심이 없어 보이셔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끝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영접기도까지 하실까?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영접기도를 참 잘 따라하시네요.
1: 거의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연 주신 분의 기도가 쌓여서
0: 맞아요.
1: 기도가 쌓여서 잘 하시고 이제 앱 교회 출석하기로 했는데 이 동생한테 이 녹음된 걸 보내줬는데요.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내서 광주 와서 언니하고 같이 각과 좋은 교회 해서 같이 교회 출석하게끔 같이 예배 드리려고 광주 한번 온다고 약속해 줬어요. 본인이 직접 언니만 혼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0: 그 사실 그 전도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전도 복음 전 제시를 하고 주일에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교회까지 그래서 인도하는 게 중요하죠.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인도까지. 교회 인도에서 등록까지.
0: 그게
1: 중요합니다.
0: 사실 등록 이후에도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해줍니다. 세례 받아도 또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고 안 보이면 연락하고 책임져야죠.
0: 그러니까요. 참 공들여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그래서,
0: 저도 이제 이 영접기도까지 따라하시는 걸 들었지만 이분 이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생분께서 오셔서
1: 직접 오신다 하니까
0: 직접 오셔서 또
1: 교회 연결하니까
0: 언니분께서
1: 아주 잘한 거예요 언니가.
0: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혹시 이제 전도

0: 후보를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홍장로님께서 찾아가기도 하시고 전화하기도 하셔서 이렇게 네. 전도를 해 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신청해 주신 분께서 끝까지 네. 인도까지 네. 또 등록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아, 이 방송 들으면서 이 복음을 내 가족, 친구, 내 지인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전도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동하거나 전화드립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아, 코너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영접기도를 드릴 텐데요.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 또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 아직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또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장로님을 따라서 영접기도 같이 해볼 텐데요. 장로님께서 선창해 주시면 저와 해당되시는 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믿기로 함께 기도하면서 결신하신 분들은 지금 결신이라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시면 저와 결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 안에서,
0: 저는 예수님 안에서
1: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0: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저의 모든 죄를,
0: 저의 모든 죄를
1: 예수님의 피로써,
0: 예수님의 피로써
1: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이제부터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0: 이제부터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1: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0: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네, 장로님 오늘도 이렇게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해 주셨는데요. 7251번님께서 전도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장로님.
1: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져 갈 텐데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 또 우리 전도팀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워야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0: 그럼요.
1: 네, 네,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네, 전도는 아무리 더워도 쉬면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1: 전도하십시다.
0: 네. 전도하십시다.
1: 할 수 있습니다.
0: 할 수 있습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공숙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하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찬양 제이어스의 음성으로 예수피를 힘입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하루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다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일에 대한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노는 것도 자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무절제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제가 가장 잘 될까요?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언제 절제를 가장 잘 할까요? 시험 기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평소에 잘 안 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시험 기간에는 절제할 줄 알아요.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언제 가장 절제가 잘 되느냐? 목표가 뚜렷할 때라는 거죠. 절제해야지 해서 절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뚜렷할 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면 할수록 절제는 잘 됩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생겼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언제 절제를 잘 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 믿는 성도들에게 절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는 언제 생기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뚜렷한 목표를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목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목표, 더큰 하늘의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 목표, 성령님이 그 뚜렷한 목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뚜렷한 목표가 우리에게 심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로소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롭고 나쁜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뚜렷한 목표를 고백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바울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이 절제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던 절제와는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절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세상 사람들의 그 절제는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절제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이 절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제, 더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절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절제, 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는요, 성령께서 그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성령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거룩한 성령의 소욕. 이 두 마음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충돌이 뭘로 드러나는가? 내 내면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무절제한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력이 육체의 세력을 압도적으로 누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로의 힘이 비등비등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컸을 때 비로소 절제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절제의 브레이크가 작동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주는 죄악된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이것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절제가 되니까요. 영적 브레이크가 잡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멀어지면 옛 습관이 올라오고 옛 죄악이 다시 올라오고 예전의 혈기가 다시 올라오고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항상 반대의 역사고 바꿔치기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은혜 받는 일에 절제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히죠. 은혜 받는 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는 또 사명을 붙드는 일에는
되게 인색하게 만듭니다. 절제

0: 후회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세상에 관한 일에는 아낌없이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은혜 받는 일을 되게 아까워합니다. 뭐 TV 보고 스마트폰 하는 일에는 뭐 하루에 두세 시간을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예배 자리에 나온 거한 번이면 족하지. 두 번, 세번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절제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절제하지만 나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의 열매보다 우리에게 먼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소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을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그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목표, 그 비전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설레고 가슴 뛰고 목표로 하는 것들을 우리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제해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한번 충만해져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절제하면서 승리해도 그 승리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휴대폰 충전기도 매일매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충전할 때이 성령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국에 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욥기 2장 4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귀금속입니다. 그 가운데 금이 굉장히 귀한 귀금속인데 금이 한 돈이 100만 원가량 되는 아주 고가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금은 변하지는 않고 희귀하기 때문에 귀하긴 하지만 금을 자꾸 갈면 닳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파도가 치고 풍파가 다가오면 금이 끊임없는 파도에 노출되면 닳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빛나고 더 정금같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도 귀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도 도둑질하고 뺏어가려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하여 마귀가 비바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원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고 마귀가 우리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느 편협한 지역이나 민족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에서도 믿고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믿고 심지어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가서 살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있죠.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이 있고 우리가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학업 성적도 올라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땅의 하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적 세계의 하나님이 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주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이 세상과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믿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재벌이 얼마나 많은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돈 천 원도 우리가 그들에게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모든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권력자, 재벌한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좋은 것을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자녀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 이 세상의 부모님이 따뜻함과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어렵고

같고 몸도 아프고 뭔가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귀 속삭임과 참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매달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고 또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질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대접하고 칭찬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에도 막부 시대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에도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엔도 슈사쿠라는 그런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면 사형에 처하고 온갖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이런 동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그걸 밟으라고 했어요. 후미에라고 해서 밟는 그림입니다. 그걸 밟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밟으면 이제 당신 크리스찬인지 해서 형벌을 감. 그런데 이제 그런 형벌을 너무 무서워해서 마음 약한 사람은 밤새도록 발을 씻고 깨끗한 발로 거기 가서 살짝 밟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변절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로드리고 신부가 이런 변절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설가는 로드리고 신부가 왜 그것을 밟았는가? 그 아픈 마음을 소설에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의 얼굴을 밟는 너의 발도 내 마음의 아픔, 그 발의 아픔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밟아도 좋다. 난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신부가 성화를 밟았어요.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거하고 오버랩 되도록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 뜹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죽을지언정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한 요정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지 않을까? 나는 아니라고 손을 내밀고 난 절대 아니라 두 번 물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 예수님하고 틀림없는 한 패다. 당신 말씨가 갈릴리 사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 나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닭이 꼭해요 하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무 늦게 기억났어요. 빨리 기억났으면 한 번 정도 부인했다가 뛰쳐나갔을지 몰라. 그런데 세 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어서 말씀이 기억나. 이미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실패한 것이죠. 왜? 말씀이 기억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통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라며.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이 오순절이 다가오도록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50일을 계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열흘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온 제자들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베드로가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 그 허약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연하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후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옛날에는 여종 앞에서도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여러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불러, 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며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 완전히 얼마 전하고, 그러니까 오순절을 하니까 불과 50일 전하고 180도 바뀌어. 50일은 좀 넘었겠어요. 어쨌든 몇 달 전하고는 180도 바뀌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새겨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100% 호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 그런데 은근히 그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을 얻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석방시켰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믿을 때 오히려 원수의 막이, 진이 깨어지고 우리의 묶었던 밧줄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성령 충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 것만 아니냐, 우리에게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린아이는 예언을,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게 성령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그때 임했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증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었은 즉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3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고, 저도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 기도하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담대하면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예수 이름으로는 다시는 말도 하지 말라 핍박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옳으니 너희는 어떻게,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우리 마음가운데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고 학교 공부하고 취업하기도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대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이 땅의 사회인이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막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옛말에 미운 7살이라고 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랬는데 연 7살 되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좀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옛날에는 금방 들어줬는데 금방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통을 부리고 특별히 이제 중2병에 걸리면 그건 아무도 감당을 못한다고 해서 중2병까지 있는데 그건 부모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옛날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생기니까 나를 조금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사랑하시고 아플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자일 때도 사랑하시고 가난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은즉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물러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주셨어요. 옛날에 고구려가 영역을 확대해서 나갈 때 이 한사군이 설치되어서 그 지역은 사실 일찍 철기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철기라는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고구려가 이 낙랑을 없애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계교를 써서 고구려의 호동왕자하고 낙랑공주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만들고 호동왕자가 좀 비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낙랑공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이 낙랑에 있는 자명고를 찢으라는 거예요. 이 자명고가 무엇이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북이 저절로 울려요. 또 자명각이라고 해서 나팔 소리가 저절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소리가 나니까 낙랑의 군사들이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니까 아예 함락하기가 어렵고 전쟁에서 번번이 고구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동왕자가 사랑을 빙자로 해서 낙랑공주 보고 가서 찢으라고. 그럼 낙랑공주는 이게 순진한 건지 바보인지 아니면 배신자인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자명고를 찢었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어쨌든 낙랑공주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호동왕자에 대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나라가 망하고 뭐하든지 나는 사랑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가 혹시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그야말로 이은상 시인처럼 남은 동강이 아무 쓸데가 없으니 사랑의 동강이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불태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좀 그런데 서문학교의 폴리카비라는 그와 같은 감독 주의 종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카비 서문화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50년을 목회했는데 박해시대가 돼가지고 폴리카비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붙잡힌 사람들이 그 당시 폴리카비 86입니다. 그러니까 86세가 됐으니까 너무 나이가 늙었으니까
불쌍해서 죽일 수는 없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석방하겠다 하니까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이 86세 사서 정말 살 만큼 살았는데 마지막 얼마나 더 살자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한 시간 동안 화형의 불꽃에 휩싸여서 사실 화형당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시간 불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견제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절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서고금의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지키면 마지막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 욥이 그야말로 완전 패가 돼 완전 집안이 망했어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어느 날 그와 같이 도둑대들이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그 없어져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아들 일곱, 딸 셋이 있었는데 열 명의 자식이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허물어져서 온 집안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기둥이 무너지니까 다 죽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욥이 극도의 그와 같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버리라고 하면 아, 난 믿음, 난 버린다. 쉽게 이제 변절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욥이 믿음을 버렸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양이 7,000마리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14,000이 됐어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낙타 6,000과 소 500결이었는데 이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으니 갑절로 다 쳐졌어요. 또 아들 7, 딸 셋을 또 두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간 아들 7, 딸 셋 해서 천국의 10명, 지금 지상의 10명, 자식이 20명이 됐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아, 예수님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느부갓네살이 보고 너무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세워졌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과 환란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느부갓네살보다 높고 이 지상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그 모든 사람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혼과 모든 앞날의 비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0: 갑절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은 믿음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선스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시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5329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지선 전사님, 운동하며 애청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 선남이가 아기를 임신했다고 기쁜 소식을 듣게 했어요. 언제 소식을 듣나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사님도 축하해 주세요. 며느리 아기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 제목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할머니 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기쁜 소식 또 내 삶의 노래로에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5329번님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이 시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주님이 주시는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프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에서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또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샵 9330 문자메시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아이빅밴드의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들으셨는데요.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창문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소년 씨.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2번째 시간 조롱당하시는 왕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금요일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죄수와 함께 헤롯의 예루살렘 궁전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종이 와서 헤롯 왕이 곧 나올 거라고 알렸습니다. 작지 않은 대기실이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에 북적거렸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가야바는 안나스를 바라봤고 안나스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둘 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0: 왕이시여, 왕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1: 뭔가?
0: 이른 아침에 무례하게도 무작정 찾아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 대체 누가 왔다는 거야?
0: 성직자들인 것 같습니다. 총독이 보낸 죄수와 함께 왔다던데요.
1: 뭐라? 죄수?
0: 네, 어서 일어나세요. 군인들도 같이 왔습니다.
1: 근데 총독이 어쨌다고 했지? 총독도 여기 와 있다고?
0: 아니요, 총독은 함께 오지 않았고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와 있습니다.

0: 또 뭐냐?
1: 빌라도 총독님, 방해드려서 죄송합니다.
0: 누가 또 오기라도 한 거야?
1: 사모님이.
0: 에? 아니, 내 아내가? 관저에는 무슨 일로?
1: 아니요, 직접 오시진 않았고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0: 아니, 나한테 줘봐. 갑자기 웬 전가를 보냈지?
1: 여기 있습니다.
0: 그닥 긴 것 같지는 않구만. 그래, 그냥 읽어봐라.
1: 예. 선한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0: 뭐라? 그 갈릴리 사람 얘기인가? 아내가 그 죄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읽을까요?
0: 그래. 더 읽어봐라.
1: 제가 그 때문에...
0: 아니야, 처음부터 읽어봐.
1: 예. 선한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때문에 심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0: 뭐야? 신의 계시라. 내 아내는 그전에도 꿈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가만, 이제 어쩌지? 유대인들은 내가 그 죄수를 사형시키길 원하잖아.
1: 총독님, 그 죄수는 이제 총독님 손을 벗어났습니다. 헤롯 왕에게 보내셨잖아요.
0: 그랬지. 이제 헤롯 왕한테 가 있군. 그래, 헤롯 왕이 알아서 해결하면 난 연루될 필요가 없잖아. 그쪽 소식을 듣자마자 나한테 보고하도록.
1: 예, 알겠습니다.
0: 나사렛의 예수. 대체 정체가 뭐기에 내 아내의 꿈에까지 나타난 거야?

0: 대체 뭐하느라 이렇게 늦는 거야? 왕이시여.
1: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는 헤롯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2: 다들 일어나라. 그래, 뭐 때문에 왔지?
0: 왕이시여, 먼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요점을 말씀드리지요. 저희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 그래,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나도 이 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긴 처음이고. 이 자란 말이지. 내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0: 저, 왕이시여, 그냥...
2: 먼저 정체가 궁금하단 말이야.
0: 정체요? 혈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아니, 그냥 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질문이던가.
0: 선생이라 불리는 이 자는 온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룩한 법을 어기고 로마인들에게 반항하라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2: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0: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가...
3: 왕이시여, 걔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입니다.
2: 확실한가?
3: 예, 확실합니다.
2: 그러니까 이 자가 그 세례 요한일 가능성은 없다는 건가?
3: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는 확실히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0: 보시다시피 그와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세례요한은 검소한 생활을 하며 금식 전통을 지켰지만 이 자는 죄인들과 먹고 마셨고 우리의 전통을 어기고 다녔습니다. 정말 위험한 자입니다.
1: 좋아, 그럼. 근데 그 갈릴리 선생이란 자는 기적을 일으킨...
2: 지금까지 이 자한테 들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1: 뭐라고? 이 자가 자기 입으로 그랬단 말이야?
2: 예,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걸 저희 모두가 들었습니다.
1: 자네가 모두가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맞나? 그리스도라면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라던! 네 목적이 그거냐? 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기적을 보여줘라. 당장 죽은 자를 살릴 필요는 없고. 아, 이 방을 알아도 좋겠다. 그냥 이번 한 번이라도 자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만 하면 돼.
2: 왕이시여, 그냥...
1: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반항하는 거야!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2: 왕이시여...
1: 조용! 기적을 보여달라고!
0: 왕이시여, 이 자는 왕께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정부에도 반항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인물이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1: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어떤 유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다더군.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 아닌가? 아버지 말씀으론 그 말을 듣고 다른 유대 남자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데 왕권을 지켜주시려고 말이야. 그래, 나사렛 예수. 그날 밤 유대인의 왕은 살아남았던 건가?
2: 왕이시여, 총독은 이 자를...
1: 아, 그래, 총독. 왜 총독은 직접 이자를 처리하지 않고 내게로 보낸 거지?
2: 왕이시여, 그건 저도...
0: 왕의 관할을 존중해서입니다. 이자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왕께 보내신 거죠. 확실한 건 총독 역시 이자가 위험 인물이고 바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1: 정말 흥미롭군.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죄수가 말할 생각을 안 하니 나도 피곤하다. 다들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2: 하지만 왕이시여.
1: 더 이상 듣기 싫네. 자, 이제 다들.
0: 예, 왕이시여. 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잠깐! 내가 좀 서두른 듯하다. 그 죄수를 다시 데려와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라고 한다지?
2: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우리도 예의를 표해야지 않겠나? 왕께서 밖에 이렇게 나가시게 할 순 없지.
2: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1: 잠시 기다려봐라.
2: 아니, 대체 무슨 꿍꿍이신 걸까요?
0: 이번엔 감도 안 잡히네.
3: 왕이시여, 제발 그만 두십시오.
1: 제리미카! 자, 이건 우리 유대인의 왕께 저희 아내가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전 남편의 물건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긴 했죠. 이제야 좀 왕답네. 자, 이제 나갈 채비를 마친 것 같군. 이제 이자를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라. 내겐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자야.

0: 야고보, 군사들이 떠나는 걸 본지도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볼 걸 그랬나?
1: 어쩔 수 없었잖아.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줄이야. 우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2: 왜? 뭔데? 무슨 일이야? 뭐 좀 보여?
0: 저쪽을 봐. 로마인들이야. 자, 빨리 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2: 기다려, 안드레.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야, 안드레, 가지 마. 실례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야, 안드레! 안드레, 돌아와! 군인들이 흩어져서 군중들을 밀어내고 있어.
0: 무슨 일일까?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2: 이리 와, 안드레. 발뼈 죽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
0: 알았어. 자, 저쪽으로 나가자. 무슨 일이지?
1: 글쎄,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군인들이 다시 뜰로 가는 걸 보면 말이야.
0: 문제? 어떤 문제?
1: 공개 재판이 있으려나? 그래서 군중들을 통제시키는 건가?
0: 몇백 명은 모인 것 같아.
1: 게다가 다들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위험해. 우리도 조심해야 돼, 안드레.
0: 무슨 뜻이야?
1: 지금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있는 판에 우리까지 알아보면 우리 역시 바로 재판받을 거라고.
2: 누구냐?
1: 요한.
3: 여기서 찾다니 반가워요.
1: 야, 로마인인 줄 알고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
0: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3: 밤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말해줘. 잠시만.
3: 왜요?
1: 베드로는? 베드로는 어디 있어?
3: 제가 말씀드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0: 왜? 베드로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3: 꼭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데. 베드로가...
0: 베드로가 뭐?
3: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0: 뭐라고?
1: 뭐야?
3: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누가 죄수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군중 앞에서 부인하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데?
3: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땐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1: 우선 우리도 여길 빠져나가 있자.
0: 그럼 베드로는?
1: 베드로는 나중에 걱정하고 우선 예수님의 안전을 알아봐야 되겠어. 요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3: 예, 방금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졌어요.
0: 뭐? 다시 빌라도한테라니? 그전엔 어디 계셨는데?
3: 헤롯 왕이요. 얘기가 길어요. 우선 야고보 말대로 여기 빠져나가고 말씀드릴게요. 절 따라오세요.

0: 왜 내가 귀찮게 저 유대인을 또 봐야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들어가면서 대체 왜?
1: 총독님, 왕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독님이 맡아주실 수밖에 없답니다.
0: 언제부터 내 결정에 그리 목맸다고. 아, 그냥 돌려보내도 되지 않을까?
1: 송구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0: 엄연히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가야바는 어떻게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은 악해질 것입니다. 지금 공개 재판을 기다리는 저 많은 군중의 소리 들리시죠?
1: 어차피 오늘 꼭 해결해야 한다면 어서 해치워 버리지. 한 시간 내로 재판을 준비해라. 문을 열고 군중을 뜰 안으로 들여보내. 저들도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다시 종종 걸음을 치며 숨어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지만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체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갔을 때 예수님은 24시간을 꼬박 지새운 상태였습니다.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 뺨을 맞고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신 상태였죠. 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초청하는 거지요.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사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를 멀리하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믿을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2번째 시간 조롱당하시는 왕.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홍성원, 안효민, 이현주.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주제의 손꼽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셨던 고 이희대 박사님은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셨는데요. 암을 고치는 의사셨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암을 치료해 가던 중 계속되는 재발로 11번이나 수술을 받았고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계속 진료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밖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서로를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 곧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소외되고 있던 의지할 것 없던 그런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폴 벨로시가 부른 Offering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에 연연하실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부가 드린 전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꿈 있는 자유의 목수의 이야기, 조준모가 부른 주는 내 안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컬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Rock of Ages, 스테픈 맥워터의 Old Rugged Cross까지 들으셨습니다. 2735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형제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금요 예배 후에 극동방송에서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빵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소금빵 교제하시죠. 신청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인데,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신청해주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장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네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옹기장이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에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졸업식을 앞두고요. 어느 날 학생들을 한 명씩 교탁 앞으로 불러서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 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는 작은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개의 리본을 더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생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구나. 그중 한 학생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을 해준 근처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며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은 부사장은 고민을 하다가 모두가 악덕 사장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겨 거기로 들어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사장님도 그 누구보다 다감한 사람이라는 거를 부사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사장에게 리본을 받은 사장은 깜짝 놀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동안의 잘못을 말하며 리본을 건넸는데요. 아빠의 진심,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아내와 자녀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 사장을 용서해줬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작가 헬리스 브리지스가 실제 경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쓴 소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사장이 용기 내서 사장에게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다가갈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러브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로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프닝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리본을 달아주고 또 그 또 누군가가 또 그 리본을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굳어져 있었던 마음도 녹아내리고요. 또 닫혀 있었던 문도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용서를 이끌고요. 용서는 결국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별그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허미인의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였습니다. 온 맘 다해 with all my heart였죠.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억울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가장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나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받을 충격. 그 사람이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은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리고 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고 마이어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낙심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특권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응답의 결과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자마리스 칼바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아뢰드림이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미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발론의 The Greatest Story였고요. 두 번째 곡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죄에서 자유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무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와이넌스의 Believe for i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이한 방법들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참 크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참 많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히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요,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보살피십니다. 해결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뎌낼 능력도 분명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뿐만 아니라 두 개의 AM 채널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또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알고 계시죠? 오늘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늘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제는 북녘 땅이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왔던 지난 70년처럼 앞으로도 7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겠다라는 굳건한 각오 아래 이 사역에 함께할 많은 동역자들을 구하고 또 요청드리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서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각 지역에서도 함께 1년에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많은 후원자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방송가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1분 1초라도 끊김없이 잘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북한 바로보기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역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밀수, 그러니까 밀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에 이 밀무역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상 루트를 통한 무역보다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을 활성화하거나 사경제 활동이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북중 접경지역 밀수단속 요청 소식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밀수에 관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조중 간에는 정식 무역 거래가 있는가 하면 음성적인 밀수가 있습니다.
0: 예.
2: 하지만 불법적인 밀수가 만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0: 예.
2: 조중 간의 이 밀수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중국에서 먼저 북한에 밀수 단속 요청을 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면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국경 지역 밀수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0: 네.
2: 합니다.
0: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0: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한 5월 13일에서 15일 전에 북한에게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수를 단속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네.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의주를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무역 단위 이런 단위들에서 당분간 말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졌다고 네. 합니다.
1: 그런데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또 북한의 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0: 네, 얼핏 보면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경제 제재에 중국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협조를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번에 방중 기간에 특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1: 네.
0: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대북 제재와 관련성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밀수라는 게요. 불법적인 면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일종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0: 예,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까지 온 상황이라서 북한 측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1: 네.
0: 북한 경제가 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 네.
0: 밀수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대북 제재 문제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면이 많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입에 제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 예.
0: 이런 것도 제재를 받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북한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류, 전자제품, 특정 산업 자재 등 상당수의 물품이 중국 측 통관 관영에서 반출 제한 품목으로 등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의 주요 웨어버리 품목 역시 세관을 통해서 거래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그동안 밀수에 의존해온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관을 통한 수출입만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그런데 또 밀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고도로 발달한 감시 장비가 한몫을 한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밀수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1: 네.
0: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 감시 설비가 늘어나 밤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더 어렵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1: 예.
0: 미술을 통해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1: 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밀수 단속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밀수라는 비정상이 구조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고요. 중국도 이것을 일부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궁극적으로 밀수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구조는 개선돼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1: 네.
0: 이 경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북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
1: 네.
0: 근데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북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네 번째로는 공식 무역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 근데 이렇게 밀수를 못하게 하면 북한 당국은 그 밀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또 위험 분화도 높아지고
1: 네.
0: 그런 데서 밀수가 줄기보다는 비용 상승과 위험 분화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편법이 더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이 1인 독재 국가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화

0: 정상국가화를 외치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는 없어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이다.
1: 네.
0: 그러니까 밀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밀수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북한은 자기식기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국제적 보편성, 인류 보편성으로 나가야 함을 인정하고 우리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러려면 이런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고요.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밀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정상거래로 양국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무역에 의한 수입이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북한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건강하지 못하게 좀먹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건강한 가치에 세워지도록 북한 당국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 간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물가와 내수 경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대차와 SK, 두산, 게임업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AI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2연패에 성공하며 올 시즌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세계 다극화와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하다며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공군 사령관 조카의 사형 집행이 보류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학생들이 농촌 동원 대신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며 예술 소조 활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60원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20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에 나섰으며 반도체 등 수출 기업들도 해외 투자와 자금 수요에 대비해 달러를 보유하면서 시장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입 쇠고기와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간 소비와 내수 경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외환시장에 달러가 유입될 뚜렷한 요인이 부족하다며 환율이 16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성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며 인공지능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경영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두산그룹과 SK그룹 경영진을 만나 반도체와 AI 인프라, 로보틱스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삼성전자 경영진과도 회동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제조업, 게임 기술을 AI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군에 이란 전역의 군사 경제시설을 타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상태여서 해당 전선에서의 공습도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란이 다시 공격에 나설 경우 강력한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위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특히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의 천이페이와 1시간 넘는 혈투를 벌이며 체력을 소모했음에도 결승에서는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에 성공한 뒤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마다 정상에 오르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안세영은 올 시즌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대고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국제법 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친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북중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8%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한 속보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그보다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 일부 실적치 자료 등을 반영한 결과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중심으로 상향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을 위주로 5.9% 늘었고 수입도 기계와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며

면서 1.4%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증가로 6.6%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0.6% 늘어난 반면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감소로 0.4% 줄었습니다.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개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고 지난해 1인당 GNI 실질 국민 총소득은 $36,96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북한 공군 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구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한국 영상물 등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한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이나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인물 역시 다량의 불순 녹화물을 보관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시청한 데다 이를 유포한 혐의까지 적용돼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을 앞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오면서 사형 집행이 보류되고 특별 사면 형식으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강조해온 법 집행 원칙과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내기 등 농촌 동원에서 제외돼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농촌 지원 대신 성악과 악기 연주, 무용 교육 등을 받으며 각종 공연과 경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술 활동 경력을 쌓기 위해 개인 교습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예술인재 육성과 체제 선정 효과를 위해 예술 소조 활동을 강조하면서 관련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농촌 동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반 학생들은 여전히 모내기와 각종 노력 동원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술 소조 선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를 예술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양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4도, 양덕 1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 희천, 오후부터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삭주 13도, 희천 12도, 강계 11도, 자성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삭주 23도, 희천 22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계에서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5도, 개성 14도, 신계 1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신계 23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9도, 풍산 7도, 장진 6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19도, 장진과 풍산 1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청진과 웅기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성진과 무산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2도, 무산 3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7도, 무산 1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외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가르쳤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보라.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믿어보라. 반드시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다 기록을 해놨나?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뺏고 있는 현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좋은 것으로 먹일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세계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데 9억 2,500만 명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그러죠. 유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3초에 한 명꼴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2만 8,800명, 한 해에 1,051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주로 굶어 죽는 애들이 5살 미만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한 해 세계에서 10억 5천만 톤의 양식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 비용으로 따지면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40조, 1인당 95kg 배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음식,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불공평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복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병자 고치다가 하늘로 가셨어. 가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직 가장 세계의 절반의 인구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러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송과 형제의 모습 속에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박지혜 자매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고향 북녘당에 네.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북녘에서 선생님 혹시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네. 제 어릴 때 집에가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거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은 없지만
1: 네.
0: 그때 들었던 그 억양이나 그때 순간이나마나 감정, 느낌이 너무나 여유롭던 것 같아요.
1: 이곳 남한에서 하는 방송.
0: 네, 너무 그 방송 소리가 가슴에 느낀 게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나 살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말투가 많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제일 중요한 거죠.
1: 네,
0: 네, 억양이 다르니까.
1: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0: 네, 내용은 무슨 보도하는 그런 그 특별히 기억은 안 되는 거예요.
1: 뉴스 같은 느낌.
0: 네, 그런 뉴스 같은 거였어요.
1: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거.
1: 선생님이 우연히 이렇게 하시다가 듣게 되신 거예요?
0: 네, 우연히.
1: 돌리다가.
0: 우연히. 네. 그게 전파가 걸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아무래도 황해도다 보니까
0: 네, 가까우니까
1: 더 그 전파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 있죠.
1: 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0: 맞죠. 한편으로 긴장되면서도 허기심이 그 한편으론
1: 네.
0: 하고는 좀 신기하고 와. 네, 억양이 너무나 듣기 좋았어요. 네.
1: 근데 일부러 두 번, 세 번 찾기까지는 좀 힘드셨나 봐요.
0: 네. 그 후에는 그래서 비슷한 점으로 다시 돌려보면서 이렇게 찾으려고도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잘 안 잡혔군요.
0: 잘 안 잡혀요. 어찌다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1: 아. 네. 이게 지형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지금 이 방송도 FM, 뭐 AM 해가지고 주파수를 달리해서 보내긴 하지만 짧고 굵게 가는 것도 있고 짧고 세게 가는 주파수도 있고 멀리 밤중에 새벽에 가는 게 있는데 아쉬워요. 선생님이 더 들으셨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이렇게 권세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돈 있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모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다 품어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고 항상 어디 가나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은

0: 진짜, 그래서 선하고 착하신 분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1: 선하고 착하시고 통이 크시고
0: 네,
1: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근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게 불을 껐다 켰듯 키듯이 이렇게 탁탁탁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힘들게 사는 북한 땅에서
1: 네.
0: 이렇게 중국까지 무난하게 오게 됐고, 중국에서 20년 동안 무난하게 살게 했고, 또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한국 땅까지 오게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인도함이 있었다고 저는 느껴요.
1: 아멘.
0: 네. 이게 진짜 그 오는 도중에 잡힌 사람도 많고, 이게 중국에 정착하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 나간 사람도 많고 저도
1: 네.
0: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땅에 오면서 잡힌 사람도 많거든요. 너무 많죠.
1: 네.
0: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무난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제가 정착도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은혜로 시작돼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도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1: 근데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또 배척하잖아요.
0: 맞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1: 네.
0: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학교 때도 그 교과서에 가 있는 그런, 거기에도 이런 선교사라는 말은 있거든요.
1: 네.
0: 거기는 진짜 그 선교사에 대한 묘사를 너무나 악독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선교사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걸잘 모르고 지냈고 20년 동안
1: 하느님에
0: 접하지 못하고
1: 대해서,
0: 네.
1: 네.
0: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그 대사관에서부터 찬송가를 접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있구나 하는 걸 거기에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서 나온 그 동기 그분들이 그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책도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1: 네.
0: 보면서 그분들 말도 들으면서 아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찬송가가 너무 많고 그거 다 이렇게 들으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1: 처음 그러면 성경책을 그렇게 접하시고 나서 사실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0: 거기 성경에가 그 요한복음
1: 네.
0: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 이 구절이 너무나
1: 아멘.
0: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한다는 그런 그 뜻이 제 가슴에 와닿았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1: 네.
0: 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잘 되고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1: 아멘.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라고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소개를 해준다면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꼭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전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0: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인생이 순조롭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고 옳은 길로만 거든 길로만 갈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외롭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0: 나와 동행한다, 같이 있는다 하는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같이 하면 외롭지 않고,
1: 네.
0: 그걸 하나님이 다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덜 봐주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평안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서게 주고 싶어요.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고향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0: 네. 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향 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참 좋은 나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날만 온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1: 아멘.
0: 네. 우리 하나님 꼭 한번 믿어보세요.
1: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와, 너무 좋아요.
0: 네.
1: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감사의 고백들이 절로
0: 네,
1: 나온다는
0: 맞아요.
1: 은혜들을.
0: 네, 진짜요. 또 모든 거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것도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죠.
1: 아멘.
0: 네.
1: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인.
0: 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네, 다 맡기고 싶어요.
1: 아멘.
0: 네.
1: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0: 네.
1: 은혜의 여정, 감사의 여정을 우리 박지혜 선생님의 그 하루하루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은 전파에 실어서 북녘 땅에, 고향 땅에 보내지만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와서요. 저희가 마주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박지혜 자매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감사와 참 진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육상 선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저게 영국이 자랑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의 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은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에 당시 전 세계 매스컴은 100m의 금메달은 에릭 리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m 예선전이 주일날로 잡힌 거예요. 그러자 나는 주일은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서까지 내가 이럴 필요 없다 그러고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서 난리 났죠. 나라를 생각해야지. 네 개인 신앙 때문에 그러냐.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난 금요일 날 파리 올림픽에 400m 경기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400m 유력한 메달 후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100m 전공인 에릭 리들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라고 400m를 뛰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400m를 시작부터 100m 달리듯 한 거예요. 놀랍죠? 400m를 모두 끝까지 도는데 100m 달리는 그 마음으로 달려서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기대했던 육상 종목의 그 메달을 400m에서 땄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중시했던 에릭 리들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이 깔뱅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그런 게 없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 몇 분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 장로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러 왔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 왜 여기 왔냐고, 아니 입장권도 없잖냐고, 감사 입장권이 없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요, 기억하되 그것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바라보게 하는 현미경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귀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한번 감사하고 말라, 뭐 웅골지게 한번 감사해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 있어요. 혹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이 불평거리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리가 없지요. 주실 리가 없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연단 차원에서 혹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불평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면 불평 불만의 하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이 왜 내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재능이 있으나 마나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하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나를 위해 왜 해산의 고통 겪었냐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45장 1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그런 대목, 이스라엘 해방시킬 것을 선언하는 대목에 이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해방시키는 건 좋은데 왜 고레스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주십니까? 아니, 구원은 좋지만 왜 우리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죠. 아니, 고레스 이방인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건 뭐 다윗 후손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건 해방의 은총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핑계대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 구원받아야 될 너를 구원해 주는 나 여호와의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은 진흙입니다. 토기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나 진흙은 이러한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 역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리가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춘 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다툼이 있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아니, 만사 결정할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 결정한 걸 가지고 진흙이 되어가지고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 하나님은 어이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평가한다. 법을 지켜야 되는 준행자가 마치 법을 만들 입법자처럼 처신한다.

0: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낳아주신 것에 따지는 것은 불효가 되는 것처럼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삶의 방식조차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킬 때는 고레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세운 것은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너희들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도기장이신 조물주의 손안에 있는 진흙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저 말은요, 나는 그런 뭐야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심하다 때마다 경험할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런 절대주권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아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뭘 아끼겠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걸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꼭 붙들면서 현실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불만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잘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게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도 갖고 있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에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별로 감격도 없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범죄하다 얻어 터지면 울고 불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웬걸 다음에 똑같은 상황 되면 울고 불고 다짐했던 것 싹 다 잃어버리고 마치 죄를 지으려고 기다렸다는 듯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다음번에 불평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걸맞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1: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0: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막 초신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외에는 근데 저 말씀은 뭘로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번이면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뿌리가 내려지는 것처럼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 속에는 5만 번이나 기도응답되는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 열매가 풍성할 수 있었어요? 밥은 한 끼만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일상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환경 여건의 먹구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날개로 박차고 비상하는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번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설교 오니까 나 이번 주부터 감사하도록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처럼 불안해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뿌리 내리는 이것이 되면 감사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의 뿌리 내려야 감사가 나와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분은 감사해요. 똑같이 투병 생활하는데도 감사해요. 똑같이 사업에 실패한 것 같은데도 어떤 분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매사 불평하고 원망해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겠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지 투덜거리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라고 믿느냐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강조하는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 감사 넘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과 통치권의 주재자 주님. 이걸 믿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내가 지금까지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감사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리 뭐 상황 안 알아봐도 뻔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니까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속성을 보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언어는 감사고 불평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언어예요.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불평한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소용없어. 내가 인생 주인 되어야지. 이러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 감사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험업 있잖아요. 보험. 그 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존스 오트만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도 그중에는 기독교인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아하 왜 감사가 없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둘씩 세어본다면 감사가 생길 텐데 그래서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걸 작사한 겁니다. 물론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려면 주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혀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빈약하면 감사 열매도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믿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리트머스가 있어요. 식음석이 있어요. 감사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알아요. 감사 열매가 요즘 풍성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가요 좀 감사 열매가 꺼.

0: 미성숙한 교인이 있어요. 그걸 뭐로 보고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를 보면 알아요. 본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응답받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응답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도 감사해요. 왜? 내게 소원을 주신 성령님이신데. 그럼 이건 분명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아직 하나님의 자세한 방법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인간이라. 그래도 그 하나님은 신뢰하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건 감사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 믿음이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듯이 말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것은 감사하려고 애쓰기보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려고 애쓰면 제가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 받아들이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납되리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 기도도 응답받아야 살만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감사거리가 쫙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 은혜 생각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막 보는 영적인 현미경인 감사가 빠지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주제로 이사야 45장 9절부터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대 서울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하늘빛이 많이 어두운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함경북도에서 5에서 20mm,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구름이 온종일 하늘을 가리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9도, 서울과 강릉, 부산이 17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6도, 대전과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과 춘천이 14도, 신의주 13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광주 29도, 대전 28도, 목포 27도, 춘천, 강릉, 서울, 부산과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5도,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함흥 23도, 강계 21도, 해산 19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 모두 먹구름이 짙게 내려앉은 수요일이지만 어두운 구름 너머 곧 다가올 소망의 그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통합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 어제 죽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적인 하나님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0: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풍력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 생활을 40년씩이나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는 민에서 온 말인데 민이라는 말은 어디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인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 안에서 사는 곳 혹은 말씀으로 사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아주 광활하지만 사람이 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곳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주한 광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실 물도 채소도 고기도 없어서 이스라엘이 내내 원망했던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 딱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명령을 지키면 생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번성하기까지 할 것이라는 약속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걷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광야를 걷는 동안은 마음이 낮아져요.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백성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바로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원하셨어요. 큰 물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작은 물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 자신들의 본능을 따라 행동하려 하죠. 감정이 극에 차면 화를 내거나 다투려고 해요. 배가 고프면 무엇이라도 먹으려 합니다. 가나안의 치명적인 우상의 문화가 음란으로 탐욕으로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생존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는 생존 그 자체였죠. 하나님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각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으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왜 만나가 떡일 뿐 아니라 말씀을 상징하게 됐을까요? 첫째, 만나는 우리 자신도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땅에 처음으로 난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 만나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만나를 먹되 말씀대로 먹지 않으면 만나는

모두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인데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주실 수 있지만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될 겁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생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게 하셨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전날에 이미 충분히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불순종하고 내일을 먹게 될 것을 염려하며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다음날 만나가 상하지 않았던 걸 보았죠? 매일 그렇게 살기 원했던 거죠.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동일한 만나인데 어느 날은 썩어버리고 어느 날은 썩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말씀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한 벌만 입고 길을 걷고 옷이 땀에 다 절어버리고 밤에는 바닥에 깔고 자는데도 옷은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도 전혀 상하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가나안에서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 지키고 명령대로 살아가면 그만 경외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내 형편 언제 나아지나 김정은 3대 독재자는 언제 무너지나 싶으신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도 계시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본주의의 고통스러운 경쟁 가운데서도 독재자의 서슬퍼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주신 건 하나님 의지하고 살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남한에는 유혹이 심하고 북한에는 박해가 심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다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생존이 어렵고 욕심도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도 저에게는 생깁니다. 주여,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래 지속되는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의 고통도
이제는 끊어.

0: 주시옵소서. 한라와 백두가 함께 만날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63장, 새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통합 찬송가 263장, 새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첫째, 그의 합당한 징벌이 따릅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해요.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불신결혼했음을 알게 되자 백성을 책망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어찌 보면 너무 교양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불신결혼을 막을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결혼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며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단의 책망이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이 혹독한 징벌을 통과하면서 시편 32편과 51편에서 가슴 치는 회개의 고백을 하지요. 아픔과 징벌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징벌을 받으면서 결국 인생 말미에 이르러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옥 같은 시편을 남깁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이 땅에서 조금만 뭔가 되었다 싶으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교만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징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죄로 받게 된 징벌이 혹독하다고 생각하나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징벌을 통해 후회와 자기 연민에 빠지나요? 아니면 회개로 나아가나요?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둘째, 자기 죄에 대해 분수령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단의 책망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해요.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분수령적인 회개였어요.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죄 고백과 동시에 죄 사함이 선언되었어요. 이 대목에서 죄를 고백했다고 바로 용서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죄 고백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음란이나 간음, 도적질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자기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권세의 정점에 올랐을 때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니 자기 사랑에 취하고 말았어요. 초기 기독교의 사막 교부들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위대하다 고 말했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곧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평생 이어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성숙은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행동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향한 모든 지적과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즉각 고백합니까? 아니면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까? 태아에게 찾아온 고난을 마주하며 정욕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자신과 아이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자 교만해져서 공동체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이성의 관심으로 채우고 10여 년간 술과 음란을 즐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지요. 급기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처럼 유부남을 만나는 죄까지 지었어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중 직장 동료가 선물한 큐티인을 읽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공동체 지체들과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가 끊어지길 간구하니 불륜관계가 정리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후 죄를 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때에 신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려 태아가 시각과 청각 이상, 심장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검사를 다시 받아봐도 이런 경우 대부분

0: 아기를 포기한다는 소견을 들으니 절망적이었어요. 아이가 저 때문에 죗값을 치르는 것 같아 괴로웠지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서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 저의 죄를 회개했고 16절의 다윗처럼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요.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 유아 세례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아이가 제게 맡겨진 선물임을 깨달아요. 100% 죄인인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의 1대1 만남을 삼가겠습니다. 저와 같은 죄에 빠진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동시에 나단을 통해 분명히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고 해요.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가혹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에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비를 간구했어요. 바로 이것이 징벌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면서도 자비를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예고된 고난은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것과는 달라요. 나단이 미리 경고해 주었기에 다윗은 그 징벌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곧 큐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는 충신 우리아가 있었고 회개할 때는 나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지체를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 곁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보면서 저희 또한 주님을 업신여긴 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징벌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천국 백성 삼고자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징벌 앞에서 체념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적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어디든 갈 수가 있죠. 아기들도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는 아주 작지만 예쁜 신발을 신켜 걷도록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신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발을 신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 신발을 신고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신발을 신고 사람들은 바쁜 세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신발을 벗지요. 고단한 하루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쉼도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선 속된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세상을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걸어온 그 신발을 신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욕심의 신발, 교만의 신발, 증오의 신발, 아집의 신발, 세상의 신발은 모두 벗어버려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묻은 신발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깨끗한 발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땅을 딛고 주님만을 따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시편 120편 2절 말씀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LA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출발 준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승무원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었지만 남자의 딱한 사정을 들은 기장은 비행기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던 남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승무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혼자 한국으로 가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비행기를 돌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손님이 내리겠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아까 혼자서 빠져나간 승객은 왜 다시 타지 않았죠? 테러리스트 아닌가요? 승무원들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손님은 믿지 않고 다른 승객들의 짐과 기내를 다시 한번 조사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 손님 때문에 결국 300명의 승객들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 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신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비행기라도 믿지 못하면 탈 수가 없듯이 만고 불변의 진리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곧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십자가 그늘 밑에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인데요. 이 연주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고레스의 성전 재건 명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역대기,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지막 부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한 80%의 백성들은 진멸당하고 한 10% 정도는 남아있고 그리고 한 10%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왜인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금, 은, 목석,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혹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웁니다. 시온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 유수라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지만 또한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대부분 끌려간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특별히 보면은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두 번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시라.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에스라 1장에서도 고레스 왕의 자신의 고백을 봅니다. 1장 1절 가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2절 잘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거는 에스라의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역사에 확실하게 기록된 키루스, 영어로는 키루스로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의 소유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결국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고레스 왕도 그렇고 지난번 살펴본 대로 이제 에스라 때의 아닥사스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 메시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왕들로 하여금 그 나라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실은 옛적에 이집트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셨고 자그마치 열 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는 내 백성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 왕조가 무너집니다. 자,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꿈 해석, 그리고 그 앞에서 실제로 꿈대로 두 번째 꿈은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들이 깃들고 열방의 가장 큰 나무, 그러나 그 나무가 배임하고 쓰러지고 결국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그 나무는 왕이라. 결국 왕이 세상 나라 만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다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권좌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바벨론 왕,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의, 정확하게 말하면 손자입니다. 벨사살. 그 아들은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인데 원정 나갔기 때문에 벨사살이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 맞은편 벽에 손가락 나타나 글을 쓰게 하시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았다 모자랐다 쪼개신다. 그날 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십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1절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고레스는 이미 이전 이 시기로 봐서는 20년 전에 이미 그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주전 559년. 그런데 왜 여기를 원년이라고 치는가? 자, 그때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던 페르시아가 메대라는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결국 이 메대는 그의 장인의 나라, 고레스, 다리오의 나라입니다. 62세 다리오. 두 나라가 연합을 하고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5장, 벨사살 때 다니엘이 무너지고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년, 정확하게 이제 2년입니다만 1년 반 정도 후에 처음에는 장인이 잠깐 통치하다가 아예 두 나라가 하나로 합병이 됩니다. 페르시아로.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 하는 말도 맞고, 또 하나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변방의 한 나라에 불과했던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대신한 역사의 그 시대의 최강자가 된 그때를 원년으로 선포했다.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페르시아 왕의 원년의 조서, 특별히 1절 뒤에 보니까요,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자, 이 조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즉위 원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의 왕이 된 통치하는 페르시아를 이제 원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 개인의 조서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자문관들, 왜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조서를 내리는데, 초대 왕 원년의 조서라는 말은 그 나라의 국가 이념, 그 나라의 국가 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라. 이게 이제 조금 내려가면 아닥사스다 왕도 사실 그 고백이 대단합니다. 에스라를 2차 이제 귀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파송할 때도 에스라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3차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아닥사스다 같습니다만 아닥사스다 2세이죠. 자, 결국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첫째 보는 것은 모든 왕들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보니까요, 1절 다시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용이 뭡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1차, 2차, 3차 포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7은 한 2년 빨라요. 1차 포로 간거에 비하면 한 2년 빨라요.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거처할 곳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았을 그때가 정확하게 70년. 자, 두 번째로 성전 파괴된 이후에, 성전이 주전 586년에 파괴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70년, 중간에 우여곡절 방해도 있고 정확하게 70년 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가를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두 번째는 왕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고 누리게 하신다. 선교적 사명.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왕들의 고백을 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사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에스라에게 율법대로 재판하고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귀환의 목적,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열방이 혹은 개인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면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1차는 성전 재건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입니다. 진리의 다스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자, 특별히 여기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마태복음 1장 2절에는 여고냐로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이 스룹바벨,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왜 건축되어야 되는가?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이고 성전 왕으로, 그러니까 왕손으로 지으게 하셨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 대제사장 예수. 성전에서 가르친 말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물, 성전이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그 다음에 에스라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진리의 나라이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 보면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비록 다윗 왕은 없지만 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없지만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되고 진리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안에서 완성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자 복주고 안 믿는 자 메때리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셨고 고레스가 그랬고 아닥사스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아시고 시대마다 1차 포로 귀환 성전 재건, 2차 귀환 말씀 재건, 3차 귀환 예배 공동체 재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핵심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째 방법은 하나님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닮은 사람들인데 자, 1차 포로교환의 지도자 스룹바벨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은 세스바살입니다. 1장에는 세스바살, 총독,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11절도 세스바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장부터는 이 이름이 안 나와요. 스룹바벨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동명인데 세스바살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혹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자, 세스바살, 셋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살은 지키신다. 태양신이 지키신다. 엄청난 이름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유대식 이름 스룹바벨. 어떻게 보면 거기 바벨이 들어가니까 뭐 혼동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말 뜻은 너무 단순해요. 바벨론에서 난 자.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상태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난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위대한 사람인가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보면 먼저는 그의 이름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여고냐라고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고냐는 사알델을 낳고 사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고냐, 아니 도대체 여고냐가 누군가. 또 에스더서 2장 6절도 보면 여고냐라고 돼 있어요. 에스더 2장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누구를요? 여고냐를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여고냐가 유다 왕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로잡혀 갔다가 37년 만에 옥에서 노임받고 존귀 대접받았던 여호야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고냐는 개인 이름이고 여호야긴은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동명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 다윗 왕의 후손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왕손이, 그것도 메인라인이에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그의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이 왕에게 특혜를 입고 감옥에 있던 37년 만에 노인받고 의복도 바꿔주고

뭐 다 전기 여겨준 그 전기임 받은 그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이 거기에서 유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 정확히는 페르시아가 되겠죠. 나중에는 바벨론 왕궁 혹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가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왕손인데 그 이름을 태양신이 지키는 아들이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은요, 세스바살, 즉 스룹바벨이 이방 나라 왕궁에서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초대 총독, 유다의 총독으로, 그리고 1차 포로귀환에 많은 사람들, 약 4만 5천 내지 5만 명의 사람들과 꺼내준 예루살렘 성전의 금, 은, 보화, 이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사람, 왕궁의 자문관들 누구 하나도 이유 없이 다 누구를 보낼까? 세스바살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세스바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하나 걸리긴 하지만 다니엘처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걸리긴 하지만 그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스바살. 자,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그때까지 70년 찰 때까지 얼마나 준비되고 신실하게 살고 기도하고 결국 때가 되어 책임 맡아 1차 포로 귀환자들과 금은 그릇들을 성전에 쓰던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낙담할 수도 있겠지요. 백성들도 힘들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 제거 나라 있는데 방해가 이렇게 많네요. 근데 스가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 다음 분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결국은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도 신실하게 인정받는 사람,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난관들, 그냥 산이 아니잖아요. 큰 산, 큰 산아. 사마리아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왕에게 고발하고 막 별짓 다 하고,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사람, 인내의 사람,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승리의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룹바벨, 여러분 보면 볼수록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포로 귀환 이끌었던 에스라,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여,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재판하라, 가르치라.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는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는 마찬가지죠. 3차 포로를 이끌었던 느헤미야도 왕에게 신임받던 술관원. 나중에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느헤미야 자신의 고백을 따르면요, 내 이전의 총독들은 이러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과 내 종자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백성과 함께 일하며 수고했느니라.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기억할 것은요,

0: 여자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자, 스룹바벨에게는 2장 1절 2절 보니까요, 유다와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리고 나서는 2절에 2장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기 느헤미야는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스라야와 쭉 기록됩니다. 여기 특별히 기억할 사람은 예수아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온갖 난관 이겨내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고 새 성전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던 여호수아.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못해요. 말씀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와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에 말씀 집회를 엽니다. 그때 보면요, 8장 4절인가 보면요, 특별히 만든 단에 에스라가 서 있고 그 오른편의 선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왼편의 선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신실한 동역자들 오른쪽에 왼쪽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형제들은 총독에 녹 먹지 않고 내 종자들 부림받은 그 사람들도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하는 거예요. 자, 1장 5절 들어볼까요? 스룹바벨에게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편안히 살던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심지어 보면 느디님 사람들, 옛날 성전에서 물 잃고 나무 패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에스라 때도 수문학 광장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말씀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많은 백성들, 느헤미야 때도 성벽 재건하자, 예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집 맞은편들을 쭉 성벽을 쌓아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어떤 난관도 이겨가며 함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적당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6월 10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누군가 메모로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매, 메모하는 사람이 좋다. 모,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진다. 이하윤님의 수필 메모광이란 글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모는 생애의 설계도이다. 그리고 쇠퇴해가는 기억을 보좌하는 인생 생활의 축도다. 일본의 작가 미즈키 아키코는 이런 말을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비행기에서 근무할 때 펜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은 항상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만의 필기구를 지니고 다녔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펜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뭐 메모에 대한 중요성도 뭐 좋은데 저는 이 메모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받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메모 한 장이 수표 한 장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수표 한 장을 주머니에 넣으면 온종일 그 마음이 부유해지잖아요.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메모지에 꾹꾹 눌러담은 생각과 이 아이디어가 정말 언젠가는 수표보다 더 귀한 가치로 우리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성경, 오늘 이 말씀, 오늘 극동방송 듣는 거,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메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고

얘기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목에 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 수요일에 우리 마음의 수첩에 좀 새겨봅시다. 적어봅시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메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거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성령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인생의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수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어 적어보십시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주님이 계시니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메모의 힘 여러분에게 이 오프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수첩, 내 생각의 수첩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귀하게 받아 적을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제목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환경 또 현장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참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또 그렇지 않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또 위로함을 주시는데 참 그런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또 메모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메모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그런데 막 그 순간에 그 영감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면 그거를 탁 메모해놨을 때 그 뿌듯함이 있어요. 정말 수표 한 장 쓰는 것 같아요. 100만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묘하게 한번 적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꼭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오프닝 말씀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들어오시면 지금 댓글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댓글까지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아마 금방 들어오시고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송지우님도 야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공간 속에서 함께하니 너무 좋은데요 라고요. 우리 김영수님 좋아요 꾹 눌렀습니다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승철님 정희정 또 우리 이주한 윤경자 박숙희 엄송자 여호와 이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는 것 은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이 하루가 행복 행복 행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저희가 행복이란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은요 서울의 충신교회 실버합창단 소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중간에 내레이션도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우리 충신교회 또 성도님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댓글도 한번 참여해 주시고 문자도 참여해 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충신교회 실버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보면서 은혜 받을게요. 행복 같이 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가?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제 남은 삶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충신교회 실버 합창단의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와, 윤원난 실버 찬양 감동입니다. 공운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유진삼님 잘 들어오셨어요? 응원합니다. 최계숙님, 야 화이팅입니다. 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 감사 감사. 우리 이미아님도 오늘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좋으시다고 라고 하시면서 아이디 주윤발님도 들어오셨고요. 오늘 방송에 참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있는데요. 여러분 뭐 어떤 우리가 막 대대적인 합창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실버 합창단 말에 우리 어르신들의 이 목소리 참 그 목소리 안에 정말 행복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셔서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은혜로운 찬양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자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 잠시 후에 너무나 귀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가 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전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출연하실지 기대가 되시죠? 소중한 분들 꼭 한번 여러분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고요.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서울중앙사에서는 전파선교사 특별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침에도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극동방송 전국에도 방송가족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극동방송이 올해 70년을 맞았는데 정말 그 70년의 역사 오롯이 복음만을 전해왔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원들이 다른 흐트러진 생각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생각들 오롯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정말 더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숙경님도 아침 방송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은혜 받으셔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한 곡을 좀 듣고요. 바로 잠시 후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하겠습니다.

0: 매주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 피디님, 이 수요일에 참 귀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김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정말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그럼요.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네. 아침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오늘 우리 피디님께서 오프닝에서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자, 메모처럼 마음판에 새기자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 주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기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나와 있어요.
0: 맞네.
1: 우린 서로 하나님과 나는 서로 메모하는 사이다.
0: 와, 우리 하나님도 메모하시네.
1: 그럼요. 그런 생각이 이야. 들면서 와, 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 자체가 잊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나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떠올리게 되면서 너무 행복한 아침이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혜숙님도 오늘 아침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 참, 야, 이거 기적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지혜님도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처음 들어오셨대요.
1: 오,
0: 지금
1: 반갑습니다.
0: 여기 보니까. 전지혜.
1: 네.
0: 쭉 되는 극동방송을 치니 정말 들어가지네요 하면서. 야, 이게 들어가지네요.
1: 들어집니다.
0: 출근길 일하는 저는 권사고요.
1: 네.
0: 늘 은혜 받고 혼자 찬양 듣고 울고 웃고 참 처음 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1: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0: 우리 아이디 전지혜님 메모하겠습니다.
1: 네, 전지혜님.
0: 통닭 상품권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통닭 상품권. 네.
0: 홍닭 상품권
1: 좋습니다.
0: 잘 전해드리겠고요.
1: 네.
0: 우리 김용희님 잘 들어오셨고 박기성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1: 네.
0: 정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부터 들어오셔야 정말 은혜를 받는데요. 어떻게 들어올
1: 그렇습니다.
0: 수가 있을까요?
1: 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창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검색만 하셔도 저희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네.
0: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고 계셔요?
1: 계시죠?
0: 우리
1: 오고 계시죠?
0: 조숙경님 네. 오고 계시네요.
1: 네, 좋습니다.
0: 임유림님도 히야스토리님도 어제 또 전파 선교사 함께했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도 지금 들어오셔서
1: 반갑습니다.
0: 우리 김용인 선생님 잘 들어오셨어요.
1: 네.
0: 자, 오늘 지금부터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시작할 텐데 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아시게 될 겁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5초 뒤에
1: 네.
0: 들어가나요 하는데 자, 오늘 수현 PD님
1: 네.
0: 저희가 지금 가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 자, 저희가 오늘 가볼 나라는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떠나볼 텐데 그중에서도 히로시마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0: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1: 맞습니다.
0: 히로시마.
1: 히로시마.
0: 일본 히로시마로 떠나봅니다.
1: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 하나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에 이르며 세계 4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선진국인데요. 첨단기술과 제조업,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질서와 성실함, 공동체의식이 강한 사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본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신토와 불교 문화 그리고 종교보다는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뿌리내리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선교지 가운데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종교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의미와 평안, 관계의 회복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0: 그래서 일본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인내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만나볼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히로시마현은 일본 혼슈 서부 주고쿠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70만 명 정도인데요. 세계적으로는 1945년 8월 6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원폭돔을 찾고 있고요. 오늘날 히로시마는 전쟁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히로시마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이곳에서 일본의 위로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만나봅니다.
1: 자, 일본 히로시마에서 네. 2015년부터 섬기고 있는 우리 이철민, 윤미영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와,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네.
1: 곤니찌와인가요?
0: 네. 곤니찌와.
1: 곤니찌와 맞나요?
2: 아침.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아하. 오하요 고자이마스.
3: 아침이기 때문에.
0: 네, 네. 제가 아침이라. 그 곤니찌와는 점심 인사인가요? 그럼. 네. 네. 네.
1: 제가 네. 대학교 때 일본어 교양을 들었는데요.
0: 짧게 배우셨네요.
1: 정말 F 아마 거의 F였다라는 것을. 네. 참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중요한 것은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일본 우리 히로시마에 사역하시는 이철민 윤미영 선교사님.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0: 와, 반갑습니다. 와.
1: 아, 선교사님 부부 우리 이철민, 윤미영 선교사님께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 환영의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들어오시면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 너무 멋진 부부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1: 지금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수현 PD님?
0: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자,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사역하는 이철민,
3: 윤미영 선교사입니다.
2: 와. 이렇게 귀한 방송에 또 함께하게 돼서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1: 저희가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0: 영광입니다.
1: 아니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 시간 아니면 저도 제 인생에
0: 네.
1: 어떻게 우리 이철민, 윤미영 선교사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0: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1: 아, 그러지 않아요?
0: 히로시마에 계시는.
1: 아, 근데 언제 내가 어떻게 알겠어.
0: 그럼요. 맞습니다.
1: 정말로.
0: 근데 정말로.
1: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데 아니 선교사님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신혼부부십니까?
0: 오. 바짝 붙어 앉으셨네요.
2: 네.
1: 네. 신혼부부신 걸로.
0: 네, 네, 그러신 걸로.
1: 아니
0: 네.
1: 그런데 두 분 지금 다자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족이 오. 어떻게 됩니까?
2: 네, 저희는 중학교 3학년인 아로 첫째 아로니와 중학교 1학년인 인하,
1: 와.
2: 초등학교 4학년인 주안이 이렇게 세 아들과 함께 다섯 명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세 아들이요?
0: 세 아들.
2: 네.
0: 아들만 셋.
1: 아들만 셋이요?
0: 네.
1: 이야.
0: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니 저희 참 궁금한 것은 우리 수현 PD님 네. 일본에 네. 여러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 맞아요. 선교사다. 그러면 일본을 정한 것도 궁금하고 또 그 지역 중에 히로시마. 히로시마잖아요.
0: 그렇죠.
1: 선교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2: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거는 대학생 때 단기 선교로 일본을 수차례 오게 되면서 일본 크리스찬과 또 교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0: 네.
2: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2: 그때 단기 선교 때 만나서 계속 관계를 맺어오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콜링을 주셔서 저는 일본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 일본 땅에 꼭 와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2: 일본 땅에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 철민 형제 꼭 필요하다. 와.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 상당히 차분하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당연하게 뭐 그냥
0: 가야 돼서 가는 것처럼
1: 네. 그러면

0: 사모님하고 그때 결혼한 상태였어요?
1: 아니요, 저희는 결혼 전에 각자 일본으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네, 아내는?
2: 네, 저도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0: 예.
3: 네.
2: 네, 대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일본에 단기 선교를 오게 됐고, 그때 일본 대학생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0: 예.
2: 그전에는 정말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3: 네.
2: 전혀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0: 예.
2: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일본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이었어요.
3: 아멘.
2: 그 말씀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져서
3: 와.
2: 이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0: 저는 참 감동이 온 게
3: 네.
0: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십니까 여러분?
2: 야. 인간적으로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3: 안 가고 싶고.
2: 네네.
0: 그런데 저는, 거부할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모님.
2: 네, 저는 다른 동아시아 지역도 품고 있었는데
3: 네네.
2: 일본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미지의 세계였고 가깝지만.
3: 그렇죠.
2: 네, 하지만 하나님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0: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이끄신 거예요. 이거.
3: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더 설명을 하고 싶어도
3: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냥.
0: 그럼 막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좀 사인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좀 불안하니까.
3: 하나님 맞아.
0: 이거만 나
3: 이거만 갈게요.
0: 나 갑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네요.
3: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또 주시고 말씀으로 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0: 야, 이게 또 네. 우리 성격이로 난 있어야 되거든. 나 아주 좀 불안한 사람이거든. 난 있어야 돼. 하나님, 나 그래야 나 후회 안 합니다. 하는데 이 두 분은 그게 또 아닌 거예요.
3: 네.
0: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 느껴진 것 자체가 또 순종의 요소인 거예요.
3: 그렇죠. 맞아요. 나는 조금 약간 걸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간다. 네.
0: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정말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셔야 되는
3: 맞습니다.
0: 게 자 지금은요 우리 이철민 윤미영 선교사님은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 파송 선교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정식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교단에 속한
3: 오.
0: 히가시히로
3: 히가시 히로시마
0: 죄송합니다
3: 네.
0: 히가시 히로시마 교회를 이끌고
3: 네.
0: 계세요
3: 네.
0: 2015년부터 섬기고 계시는데
3: 네.
0: 지금부터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자 바로 교회 소개로 갑니다.
3: 네, 교회 소개로
0: 지금 여러분이
3: 갑니다.
0: 히로시마에 도착한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3: 네.
0: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3: 그렇죠.
0: 그 영상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3: 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일본 무슨 말이지 싶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0: 일본어가
3: 네,
0: 들릴
3: 네.
0: 거예요.
3: 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0: 그러니까
3: 보시면
0: 일본에서 이 네. 히가시 히로시마 교회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줬대.
3: 네,
0: 일본에서.
3: 네, 맞아요.
0: 그래서. 일본어 한국어 섞여 있어요.
3: 네네.
0: 다 이해하실 줄 믿고.
3: 자
0: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자 5초 뒤에 들어갑니다. 5, 4, 3, 2, 1 틀어주시죠.
4: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에ある 일본 기리스도 개혁파
0: 들렸어요. 여러분.
4: 히가시히로시마 교회를 찾는다.
0: 히로시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요.
5: 네,
0: 선교사님 지금 여기가 교회인가요?
5: 예, 교회 현관입니다.
0: 와.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거나 유튜브상에서 여러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시면
3: 네.
0: 야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3: 기차역에서
0: 기차역부터
3: 것 같아요.
5: 네. 네, 제일 가까운 기차역에서
0: 이야.
5: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3: 와.
0: 목사님 야, 이 컨셉은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건가요?
5: 아예 저희 교단에서
0: 예.
5: 이렇게 각 교회들 홍보 영상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0: 찍어주시는구나.

0: 맞다. 이 영상을 보니까 진짜 잘 찍으셨어요. 그래서 와 지금 교회로 막 올라가네요, 선교사님.
1: 네, 교회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네.
0: 지금 그럼 이 교회는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 이 건물을 세우신 건 아니시죠?
1: 네, 아닙니다. 교단의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전국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세워진 곳입니다.
0: 아니 그러면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교단 이 교단에 있는 뭐 교회가 많이 있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1: 저희 교단은 일본 교회 안에서도 작은 교단입니다. 전국에 140개 정도 교회와 전도소, 미자립 교회가 있고요. 예.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는 현재 목사님이 상주하시지 않는 무목교회 상태입니다.
0: 무목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목사님이 그러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그 무목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신 거죠?
1: 예, 전임 목사님께서 병환으로 사임을 하시고 1년 반 정도 무목인 상태인 교회였습니다.
0: 와, 지금 교회 내부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와. 지금 영상은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장애인 분들로 시작된 교회라서 이분들이 휠체어로도 오실 수 있도록 교회가 언덕 위에 있어서 오기가 쉽지 않은데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오실 수 있도록 설계를 애초부터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2: 야, 너무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0: 지금 그럼 몇 명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목사님?
1: 지금 매주 예배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인원은 한 15명 정도고요. 야. 온라인으로 이제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4분 정도 계십니다. 와. 야.
0: 여러분 우리 오프라인 현장이 15명, 또 온라인은 4명.
2: 네.
0: 참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 지금 제가 교회를 보니까 참 아담하고요.
2: 맞아요.
0: 너무 아름답고요.
2: 맞아요.
0: 피아노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교회 의자도 보이고 여러분 잘 보이시죠? 댓글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남겨주시는데 우리 사치코 7729님이 네. 보면서 울컥합니다. 일본 선교 가본 적이 있는데 아,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또 댓글도 올라와 있죠? 수현 PD님.
2: 맞습니다.
0: 한번 읽어주시죠.
2: 우리 융스0821님께서 가깝지만 신앙의 연결이 어려운 일본으로 사역을 가셨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성전입니다. 남겨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평안하고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0: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맞아요. 있고 하는데 아마 이때 영상은 약간 코로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1: 있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촬영할 스케줄이 되어가지고 네, 그때 촬영한 영상이라서 다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근데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것은 또 장애를 입었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모이시고 계신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처음부터 저희 교회가 장애인 분들로 시작된 교회라서 아들남 동굴 같은 그런 교회로 이렇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갈 곳이 없는 자들 외롭고 힘든 분들 또 저희 교회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있고요. 또 싱글 맘도 계시고 말기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중증장애인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없는 그들이 복음으로 웃음이 회복되고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0: 와, 수현 PD님, 이 영상 하나만 좀 쭉 보고 있어도 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의 사역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 너무 밝으시고요.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장애인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이 도전이 되고 또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사전에 좀 인터뷰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이벤트성의 사역보단 정말 말씀과 예배를 통한 본질에 집중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2: 맞아요.
0: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이따가 나눌 텐데 좀 49분까지가 제가 정규 방송이어서 이거는 꼭 한번 저는 좀 마음 나누고 싶었던 게요.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일들 한번 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좀 영상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역하시면서
1: 저희

0: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짧게 나누면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옆에 과자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전까지 자주 그 가게를 왔었지만 저희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은 과자를 사서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저희 교회가 보였고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은 말기 암 환자셨고 또 친정 어머니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또그 딸이 낳은 손자는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그 여자 성도님이 그 가족을 혼자서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기쁘고 감사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날 그 과자점 주차장에서 교회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오게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매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면서
1: 아멘.
0: 한 달에 한번 지금 교회 예배 반주로 섬기시는데, 그 반주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마음 아픈 거는 최근에 암세포가 또 커져가지고, 요몇주 사이에 급격히 지금 살이 빠지고 계세요.
1: 아이고, 그러시구나.
0: 그래서 정말 천국 가실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긴박하게 가까워 왔다고 느껴지는 최근인데 이번 주에도 주일에도 만나서 나누시기를 자기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2: 아유,
0: 더욱이 감사한 거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도 최근에 옆에 있는 아내와 한국어 공부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와 늘 함께 교회를 왔는데 엄마 없이도 스스로 교회를 나오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딸에게 이어주시려는 듯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1: 성교사님, 제가 말씀
0: 네.
1: 못 드려서 그런데 그 따님이 이번 주 교회 와서 특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0: 부활주일에.
1: 부활주일에 그 부활주일 특송 영상 여러분 제가 보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2: 네.
1: 이 영상을 오늘 정규 방송 이후에 유튜브 상에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지금 정규 방송 20초 남았는데요. 일단 선교사님 유튜브 상에서 한번더 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2: 김수현이었습니다.
1: 사랑합니다. 유튜브에서 봬요. YouTube상으로 왔습니다.
2: 네.
1: 자, 선교사님, 오늘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2: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제가 이걸 보고, 그냥 아주, 뭐 녹음이 잘된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눈물이 울컥 제가 나더라고요. 부활주일에 교회 음양공사를, 사모님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이신 거죠? 이분이.
3: 아, 네,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1: 한국어.
2: 네.
1: 근데 이분이 와서 특송을 하신 거예요, 딸이?
3: 네.
1: 야, 근데 한국에서 오신 형제님들하고 같이 연주를 한것 같네요?
0: 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1: 예.
0: 전국 교회 헌금으로 세워졌지만, 일본 교회들이 아닌데도 있지만, 저희 교단은 이렇게 약하고 교세가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어서, 교회를 새로 지었지만 안에 장비나 음향시설들은 또 다른 교회에서 몇 년, 몇십 년쓴 거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 스피커도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잡음이 많이 나고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또 형님들이 사정을 아시고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음향 이렇게 새롭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부활주일에 이렇게 완성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공사해주러 오신 그 형님들이 또 뮤지션들이셨어요.
1: 야,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 특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
2: 네,
1: 부활주일에?
0: 같이 뭐 사전에 맞춰보고 그런 것도 아닌데
1: 와.
0: 토요일 날한번 연습하고

0: 정말 은혜 넘치는 그런 찬양의 시간 가질 수 있어요.
1: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2: 맞아요.
1: 이제 엄마가 신앙이 있었고 지금 엄마가 이제 암 말기 암이신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엄마가 했던 그 역할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그렇죠.
1: 엄마 없이 이제 스스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2: 자기 신앙으로.
1: 그리고 이제 특송을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여러분 이 특송 영상을 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마지막 영상 되질까 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1: 5초 뒤에 이 찬양의 영상 여러분들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4, 3, 2, 1.

0: 하셨어요. 일본어로 찬양하네요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일본 자매님이세요. 한국 분이 아니시고요.
1: 아, 일본 분이셔.
0: 일본 자매님이 네,
1: 일본 교회에서
0: 예, 네. 일본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그 한국어 공부를 들으면서
1: 네, 맞아요.
0: 여러분 이해되시죠?
1: 진짜 너무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0: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신다고 지금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1: 맞습니다.
0: 이수경님
1: 네.
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제 마음도 은혜롭습니다. 김태웅님 여러분 댓글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1: 네,
0: 나중에 우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제 지금 회복했지만 네. 이 연주하신 이 따님이 한국어 공부한다니까 이거 다 읽지 않을까요?
1: 맞아요. 그러겠다.
0: 눈물만 자꾸 흐르네요.
1: 네.
0: 은혜롭고 감동입니다. 사모님 오늘 이 찬양 영상 보니까 어떠셔요?
2: 네, 그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런 약간 시골 마을이지만 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다시 느끼게 돼서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렇습니다.
0: 아둘람 동굴에 아프고 상한 자들이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1: 맞습니다.
0: 치유의 꽃이 피어나고
1: 아멘입니다.
0: 오늘 그런 현장이 지금 그 예배 현장인 것 같죠?
1: 네, 맞아요.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제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0: 한번 말씀해 주시죠.
3: 예. 저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쓰임 받는 곳이 아둘람 동굴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 네.
3: 육신의 아픔 또 마음의 아픔 영적으로 지친 자 힘든 자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일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대단한 듯 보여도 사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외롭고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는 공동체.
0: 아멘.
3: 네. 그런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2: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0: 그럼요. 네. 예, 사모님.
2: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1: 네.
2: 그래서 이 친정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지금도 믿지 않는데
1: 네.
2: 혼자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도 이제 지금 직장암 3기시고 이번 달에 수술이 있으신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네.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0: 여러분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댓글로 오늘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부의 자녀들도 있어요. 가족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가족 사진도 있어요. 지금 사진 네. 나가고 있는데.
1: 오,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0: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예. 사진을 딱 보시면
1: 네.
0: 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0: 이 귀한 가족들 또 그 믿음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 여기 보니까 뭐 저기 담비 내리는 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계시는 것 같네요.
1: 네, 네.
0: 선교사님.
1: 그런 것 같아요.
2: 귀한 동역자 분들이세요.
0: 동역자시구나. 와. 너무 귀하다.
1: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문자들 여러분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귀한 분들 믿음의 일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정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이철민, 윤미영 선교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1: 김수현이었고요.
0: 우리 기술의 윤석준님과 함께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Mm-hmm. 옛말에 산속의 도적은 무찌르기 쉬우나 마음속의 도적을 무찌르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도적을 무찌르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의 도적을 무찌르기는 더 어렵다는 말이죠. 그깟 마음속에 있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충고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법. 기도밖에는 답이 없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평안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갓모닝 찾아오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마음속에 도적을 무찌르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없다고 투덜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도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려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역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소중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석 체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수요일 코너 구약 인사이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구약 인사이트. 구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성열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지난 시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교만과 불순종, 그로 인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그렇죠. 하는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무모한 어떤 도전과 선택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 네.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2장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11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이 이어지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죠. 앞에 보면 연속적으로 네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세계를 계속 훼손시키고 깨뜨려 나가는 범죄를 행하거든요.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두 번째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세 번째가 노아홍수 시대의 상황. 네 번째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사건이 연속 이어지면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서로 안 통하게 되면서 뿔뿔이 터져버리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깨뜨려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 지방에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살았던 곳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27절에 나오죠. 1장, 아, 11장 27절에 보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 그 말은 이 페르시아만의 항구로 들어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져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상업 도시, 그리고 또 월신 숭배 도시입니다. 달신을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도시.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옮겨가죠. 하란은 내륙 지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전과 같은 곳이죠. 그 역시 하란도 월신 숭배 도시예요. 이걸 보면 아, 데라가 월신 숭배하는 사람이었겠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어쨌건 그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갔어요. 다 바벨론 땅이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현지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호적과 본적을 버리라는 거예요. 국적 호적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서의 국적 호적 포기하고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때가 나이가 75세였거든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국 생명부지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꼼꼼하게 안 봐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11절

0: 3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장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는 이제 보여줄 땅으로만 되었지만 그게 가나안 땅으로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 11장 31절에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데라와 그의 가족 전부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고 결국 거기서 죽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최종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옆에서 따라갔던 롯이다. 핵심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1: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렇죠.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에는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느냐, 무모한 선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믿음의 결단이 되느냐는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렇죠. 끝까지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현실은 기근을 만난단 말이에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어떤 신앙적 모순을 어떻게 그래. 해석해야 할까요?
0: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계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땅덩어리는 좁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유럽 지방하고 아시아 지방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한가운데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일종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의 교차 지점이 있다 그 말이죠. 센터예요. 좁아도 중요한 지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은 그 세 개 대륙의 한복판에 있는 그 센터 중심점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전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생겨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조그만 땅이지만 그 센터 역할을 하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1: 안 나가.
0: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안 나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뿔뿔이 터지겠잖아요. 결국 안 나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계 대륙의 교차지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가나안 땅이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센터에서 아시아, 유럽, 아시아 대륙으로 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기근이 찾아오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조건이 척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이죠.
1: 네.
0: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 갔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누구나 저라도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1: 네.
0: 크게 막 그 야단 맞거나 벌 받을 일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약속의 땅을 떠난 불순종의 행동이다라고 그를 벌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삶의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애굽 땅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내를 바로
1: 누이라고 속이는
0: 넘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 근데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내거든요.
1: 네.
0: 아내를 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1: 이룰 수 없기 때문에
0: 이룰 수 없게 되잖아요. 네.
1: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속을 못

0: 무효화시키는 행동이죠. 그 행동 자체는 옳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1: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또 그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 오늘 창세기 12장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두 가지만 제가 보충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는 그보다 5살이 더 많은 80살입니다. 하나님은 고령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팔팔하게 젊은 사람을 불러서 모자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출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까? 나중에는 다윗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도 선택하거든요. 바울도 그러고. 근데 이 초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똑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노년기의 사람들은 심신이 약해지잖아요. 심신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사람이 젊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존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심신이 약해지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령대에 그런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2장 3절에 12장 2절 하반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라. 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십시다.
1: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약인사이트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성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구약 인사이트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약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구약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소란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전심으로 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일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거의 후유증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갈라졌던 이념과 반목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상대방의 몰락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너의 죽음과 제압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다룬 신약의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 복음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복음서마다 약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장엄하죠. 그 요한복음. 이제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유대교적 문화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분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할 때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제 의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 기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뭘 기록하고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2: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1: 아멘. 정확하게 수신자가 들어가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아마 고위 공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본인이 경험한 그리고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지만 결국 누가복음이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율법을 인용하거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어요. 이야기는 율법의 내용을 몰라도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니까 훨씬 쉽고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동시에 이 스토리가 갖는 힘이 있거든요. 접근하기 쉬운 이야기 안에 메시지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접근은 쉽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 요한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천사가 말해준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두 사람을 소개할 때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도했을 텐데 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나이가 많이 들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돼서 제비 뽑아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사가랴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0: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 아멘. 천사가 사라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 중간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좀 수준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 말하지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을 또 원하는 바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그분의 전능하신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 갖는 힘은 뭐냐면 나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거죠. 공을 그분께 옮기는 겁니다. 그럼 기도한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한 뭐냐면 이제 그분께 아뢰었으니까 이제 나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공은 누구에게 갔어요? 그분께 갔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죠.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아래놓고 공 기껏 올려놓고 기도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가져다가 다시 지고 미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누림을 못 누리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께 맡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응답의 시간과 내가 바라는 시간의 이 갭 때문에 우린 늘 불안하죠. 오늘 스가랴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 표현한처럼 의인이고 뭐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처럼 나이가 많도록 잉태하지 못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많은 불임 가정이 고통 가운데 또 간절함 가운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알죠? 근데 지금의 간절함보다 이 시대의 자녀를 향한 간절함은 더 컸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자녀는 복받음의 한 예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전사가 화살통에 많은 화살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있는 자는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녀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 이게 밑골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아주 풍성해지고 무르익게 돼요. 저 믿음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참아내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히려 좋아. 기도가 늦어진 대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무려 세례요한이에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계속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죠. 14절 15절.

0: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1: 요한을 보고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 좀 더 내려가서 28절 시작.
0: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1: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가할 때 이 세상에 가장 큰 자, 그게 요한이에요. 그런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시 본문을 와보세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0: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 요한이 커서 할 일 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특별히 그냥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 그냥 율법적인 모습으로 치우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또 요단의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0: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 예,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무리 가운데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많이 책망 듣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싹 빠지고 그 율법적인 어떤 형태만 남아있던,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비어있던, 회칠한 무덤처럼 되었던 그들조차도 요한에게 나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0: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 아멘. 엘리야의 능력,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제 말라기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 예언서고, 그다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 인도하겠다는 것이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가보실래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0: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1: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가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보내주신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 주시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보다 훨씬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셨나? 사단이 거짓말치거든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너 같은데 관심 없어. 너에게 너의 기도는 듣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만 그분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고 맡겼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어질수록 기대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 와

0: 안 늦어진다 이거 봐라. 뭘로 주시려나? 막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허락한 그 아들은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인내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죠. 사가랴가 잠깐 말을 못하다가 이제 실제로 말이 풀린 다음에 아들 낳고 요한이라고 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 있던 요셉 그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30절부터 보죠.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0: 아멘. 뭐 우리한테는 아멘이 되고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정작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천청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뒤에 뭐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뭐 조상의 왕위를 회복해도 이거는 사실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를 부르는데 무슨 아들을 낳냐고 다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1: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0: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소위 말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제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배웠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X형 소체, Y형 소체가 있어야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 오직 여인으로 그냥 여자 몸으로 잉태가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설화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 설화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뭐 엘리사벳에게 너가 엘리사벳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고 6개월 됐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이게 중요해요. 37절 시작.
1: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0: 한 번 더 시작.
1: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0: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실 때도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처음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자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짓는 게 쉬워요.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쉬워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건 연약한 우리나 그게 어떻게가 문제가 되지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럼 왜 도대체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냐?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들이 죽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의 대속은 단회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못 죽으시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물,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요속 가운데 하나가 흠이 없어야 돼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그의 죽음은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담의 원죄를 자고 태어나지 않으셔야 되니까 굳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넘어가 보세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0: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말은 공감하

0: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강한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나셨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피곤함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 오신 이유는 그분의 대속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속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대속이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태어나심이 여자를 통해 오셨음을 믿는 것이 그분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머리를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성도됨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8절 같이 볼까요? 본문 다시 오셔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0: 베님 누르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면 아멘. 남 얘기니까 이게 쉬운데요. 마리아가 말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처녀라니까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이제 임신해서 아들 낳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일단 파오는 기본이고요. 타운 당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요. 가족이 그걸 가만 안 놔둬요. 친족들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임신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내한테 어떤 이득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상관없이 그냥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어떠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너무 계산기를 잘 두드려요. 일단 이게 머리로 이해돼야 돼. 감정적으로 용납돼야 돼. 그래야 아멘해. 그리고 특별히 내게 이게 이익이 되면 아멘해요. 도움이 되면. 근데 이게 이거 아멘했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입을 꾹 다물어. 말씀을 내가 재단해요. 내가 판단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냐?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시대제 맞냐? 그리고 오케이 하면 아멘. 아니면 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멘할 때 순종할 때 그에게 엄청난 복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죽고 그 가족만 남았어. 온 땅이 다 노아 거야.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100세 아들을 낳았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려본 사람이니까 번제가 뭔지를 알아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쪼개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었거든요. 어차피 내 생식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뭐 죽이면 하나님 살리겠지 하고 그런 거. 그냥 천사가 막 아브라함 하나도 장황하지 않는데 천사가 다 온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무슨 얘기예요?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내 감정 용납되어야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재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내 감정이 용납돼야 되고 내게 이익이 돼야 되고 여러분 내가 이해돼야만 감정이 용납돼야만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성경이 받아들일 만큼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 땅을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순종을 통해 이루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 머리를 위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일이어도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지체들이 다 순종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복을 누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어릴 적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세요? 건강 챙겨라, 사람에게 신뢰를 잃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잔소리였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그 말들이 내 삶의 방향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아침 한 글귀를 읽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잔소리. 잔소리라 정의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되었던 말들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잔소리로 들렸는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그것이 인생의 지혜고 사랑이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건네는 사랑의 언어였더라고요. 신앙도 비슷하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같은 말씀